0: 미카리스나 롭종 칼레치라 레거 츠규양 칼레치스레 양카지 소와카시치웨 미지야 님고 메진 미규딜레 초민두스에 스워시
1: 케기 닝게 지세라 그 숨결에 매양 까마리리낭 류부로 차승아 코드지기유
0: 기라 류식싱아 슈베급레 기랑기 기시게 기랑기 수부지세키 갸체 갸탄 심주산기 뉴슈 스고기시
1: 기랑기 포위 독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미 이나양 기란에 셀라 갸체 추서지 포아디 디공리 덥가시기 치로
0: 기랑기 수부나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용 체비에나 가치시나 처봉 세어 송잠 카기우유
1: 기라미 유디리 손에 제발 갸벼르지지 기랑기 수부 가래 침부기우유
0: 제사 원수 지시 주제 정리기 처소탄 님도 별전 체비에나 야고미도 관리
1: 미유토 초안이 튀니 되버지 거기딘데 기직만 세지 계란 간주 옆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팀 미주야 원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유나 제니 처시 이는 양 복등은 교로 용화지 봐라 능구 능구
0: 김비유비 왕키 미유디리야 튀니디에 초부유비 왕키 미유디리야 즈외초 지통나외 왕키 미유디리야 디기디에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야 튀닝기초
2: 나모게 튀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선신반이 중야미마 군급 룽친 리군기 회계 진람기

0: 멍멍 끈巧 룬치레콩 벽에 처럼지어 강게 슈드 렌치에 존슨 천적 보냐
1: 슬로 다무지 돈 냠든 루피 잔주 그녀 뭐 제도 나이에 몸서지어 소위 담지 능리 초 잔주 초와
2: 제제다다 생기만의 잔중 주위 레체시에

0: 나롱게 냠뇽다 드레치 쿠츠라치 세오나라 벨루 소르이나 뮌니 토니 나게 셰그파 마레다나테 멀 마체 넬 마체 페토 샤샤게 뜬다게 소르즈이 다 지만디 마 레칸데라 쇼찬의 존테 와 페멜레 이체 치부 요구 받지 저라 베메메 바세온데 나 지금 무슨게 동생이나 저거 하죠 쳐보여라 저거 용사도 저 쳐서라 도마 동대 걸어라 로치 신지게 네팔에 서주셔야게 어야 뜨나게 미즈 요구는 라체테 언니 바르가 롱게 상체나 멤버가 근셰테 언동보이
1: Rieta leri chinda shigino de leka dna yo thoma nga chi tani thomi ge samdan de ka chi bujin ba thon teni ni pa de nga chi ge la la cha yo bu shi shi ni shawa te drip ge jiran thu de ya tho ya chi yong ge tani denda ge sanglu shi yo memba nya jan chalan chune shi na yo te ha chung ka chi bu shi re shi son du

0: 우르지니 크르가 랑식은 담모 담모 신이야 작용 언제 된다지스 양뜨 같이 같이 또다 만담 줘요 빠레 베비작는나 촐록 걸만제나 다 촐록 걸만제는 교도가 속어도 자가 처음인 반인제는 나 자가 고민제제다 너도 너도 미리보가 나가 름카가 말학대 속에 랑거 자오 랑시네다 때때가 능크네 답도 잡고 노 된저거 나톤 쇼아이네나 따뜻게 뭐대 소라 맘추지 위카스 끄르츠 제조 잡고 요레 다 끄르츠 뜻소 잡주 고름 초네 양 무금 통식도 소냠네 잔접 건로 저거니 카데소 침보 지치라 번로진데 된저 요스파레스 디 마츠거는 범이트 소라다 부지 위카스 척망보 토니용아이네나 니스마르젤라 더 마이저젠세네 된저 척초제게 된저만 요르와 어때서 더 덴바이네나 연장랍된 된저 있네나 때때 소용도 노스준 쇼한테 된저지 때때 남신도 따로 견접제야데 지그 맞소 로버리 마드랍 쇼네나 자가 영나 르르짓 담저 요네 더 파마 니랑 소그나나 견접 그 문는 요네나 디 게빠트 소라야 더 된저 쇼용지 된저 닌카요 바텐저지스 영 쳔케 카시레 급샤네 나나 청통네 나 더한테네 나영 다 인상보라 텐드시네나 젠드브고 무그나쇼게 닌칸데 더한만 텐케 청문 홍켄데 다로 더네 용네나 더한 텐케 청문 홍켄데 소라 닌카데 치오요레스
1: 레서와 당한치 샤제네게 뇽젠자데 파체 하코티 이나간치 콜로 응고 셰투 아레세나 제 조이나 당한치 초에 감실라 지와 당치 미게 샤제네테 응고 셰처지 담보이나 다실로런저디 미셴나보 권주디 하장케치버시 전세제레세나 당한치 토공토르 니메가 무신네데 하종첨보여시 땡문에 미기 다 라마타브실 차요시 니마샤메나 용차 무셔고테 쩜바세네 마초토시 땡인사디 당한치 미셴나본다시 권치 소수 밀러 송쇼셰주디 하장케치버시 니반자시인 쩜방 안제기 네탄 찹시 토와가 네 차치 토자바 대최가 텔라 도나시나 미기 원부 예윈기 자랍 대초 코주야 보시에 토바 통 미 샤드 네 포발라요 원고 시에토지 숨반다디나 다 칼라사지기 테네지 조이나 비타민 C 동 비타민 E 다가 논지 예황수세 대촌 뉴베가 칼라데 만장 최고근도 난주이나 신도탕 옵체게지 다도 신제게지 대초 만장 최나 야보여지 타바이나 달레뇌게 제로 망보 주이네 나노 세베가 칼라데 초 뇽종 최나 야보여지 데 제바데이나 당간수 파마이나다 게군데 초 롱아즈장 레베가 지라 로제라 파치 미네 첸칸나 미다시레시나 하장 같이 보여지
0: 다 견접 먹나자데 지 정모샤나 나텐데 쳔보텐데 마레 당보니 하고니 고석주시 지게 찰친데 소 청마 청아이는나 석주시 당와이는나 하 레바가 리 람모가 하고 텐데시 맘추고 지금제데 소양다 모서도 보고 대초 통통가 나라 맘추시 바가 문제부터 소론수 졌다 바 뭐그 멈통화됨 통화를 지라 텐데데 쇼탑 그레스 견접고 먹나때 요땅 매에 소 떡실 간답실 고그레즈네나 담보노 뜸 통식부터 바지 아니더노 쇼글록 떡실 되네나 쇼글록 떡치 되는데 제대로 치르되나 얼룩고 어때무 개간란데 빠르니 개습지고 빠르니 얼룩고 지금 촌에 또 먹는나라 판로 천로시 뽀 디드가 니밥지네다 좀 먹라다고 떡슈시지 된다 요레스 먹거든 어노식인데 소 다 간다 참도 니더 먹다 소금 통식도 냠네 종을 갑스 먹은 나그 더 먹던도 소 침보래네 너 논식도 소도 지실라 로제 된다 요러와 어떤데 인티드 먹는도 소 특실시게 다로티 맞석은 먹거든 자와제네 나저가 먹거 자와가 더건디 자도 소 특실시게 어디 쟁거든 아소 로런도 소 먹금은 통은지 된다 책송아이네나 대 특실시니 더 엄마 장거든 디 견접 먹는 폭은 느그다면 느그다서도 저 독수시 마주 여보시겠나 대도 판도요 지레 던지시 대네 견접 먹는 디엠밥 다샤 초피 지니 다 먹는 거 잠바 아요 뭐요 다 소스 달고 그래

金总有念。

0: 里等烂鸡拆熊
1: 敌人总把一个熊
0: 敌人总比你们
1: 阿拉等干拉罗罗
0: 总把一个梦

Семь сумчан, чечен сумчан.

三十八错，车主给初次去哪？俺最军托，作为车的各级，难免都懂个有了。各级的各级马天呢，随便弄他，两边路窄车呢有吧？那我的懂个没？敌人给新疆人里在哪？可以呢，开会着陆，地级作为丢了些，可把地上了呢。各级下不着趟，没什么个路线，我在车尾车间通过了，相当给抓不错了，各级给那我这个月。 표미린니 로가르 규제라 신도 캐비에 미남기 로가르 기 자수시 아주 기메도 지그로 돌신치라 양그 표장단기 조로로 상감 크류기 캐주응이 못한 균제탄 괜찮은 원비에 믹스에 캐주 소유비에 윈진치기 유 샘라 샘모와샤시바티 세로나

0: 장단기 조루탄 샤브카장 표기 망시 신다탄 자와라 토마라 중외 루규 하장르 위유 나주님의 정기 결린 차거르면나 조베 샤브카게 리모케여바 티토니 마다량 장단기 조루로 롱아동 사정기 루규여바 시투블라 접직도 표미르기 녜저탄 초외최도 서좀 쳐바시 임부양 소르투 샘라 피에 치베 루디세로나
1: 루

장단계 졸로탄 쪽셰 소지 난드니 튠제단 소와탄 야나 포메 지동 디미 튜럽 소스 지소기 나바소 춘지 여반니 베게 루시 지단 총과시인 베나 사머지 장단 교버리 디차나 랑게 퍼유리 지바 더부 랑게 퍼유라 신도 샤자치웨 고니 나바탄 양 루너추 추조 자단 캐 마트상 오차 심리리 Deng tsuwa nga le sang le re. Nye drogwe gilur zogyo me, tabi yu, tangi mungju sishu sangwe wa, drogle tunje yangwe dadara kondu pe nye, rangi kumshida tunbe tsuwa ra, gijin gyakwe nga, rewe namba tsumba tabu yin. Shamla, digi tsuwa shiwa tisero na.

0: 中国的娘们这些做的实际的空白贴着做的娘们这些做的主任开进了解决女人基本的娘们这些做的习俗下去看你是怎么拿书白拍的中国老天决定啊娘们这些做的王炸的内部了送用前的他的发生图长下长点的确是浪月可能是被中国的托江托用没把它没的中国俺们托用的可能是被空白给那把接触解决了各地当局 보스리계급기로규령신기국민망도동화다 国家民族就确用了拉达的切不得阶级内共国的阶级民族学生的念头可能是被预部运动的空白弱点难者组局全国端吧中国可能是被预部运动的阶级马拉推过参度动物了军队啊各地当地空白及中介级民族用了偏不准有你那么些人民族人类的初定零零所新疆杀工的阶级国的阶级内端了密的中国确保的念头
1: 最终这次军界没把它推过长途当月可能是被密度人员最终给全国西部端部的怎么能给密度人员娘们来这座组局全国端的中国阶级的念头密度人员给可能是被最终的匆忙娘们的国营娘们了各地当月你同什么就算了给各级上点来给密切接不着接的昆明经过那么人心给贴着做的中国可能是被那么些的中国人娘们的
0: 阶级冬季抗阻与全国端部的职业他留大王阿巴达阶级初端最是通不得立足点边啊他就接不得中国交际最是他去南水杀对接的阶级冬季结共南水及东家女点啊十月多西级端交际南部塞巴达切娘们来级制度点边中角的对天津呢必须开课巴达中国母体上海娘们来这座区别阶级基座的念头充满人逻辑他的家吞不入真话的
2: 中国最终的定呢可能是被最终的女不进吧老当这一点美丽的来往极端的西北亚端的活动出版端中端行于这个来库呢被为内区大华街北在你修建年间啊这儿给自己的款孙局的兄弟看起罗阿参军的被国处不谈空都不被最终作为孙局的用战从头入谈日本工作先行努力被这有根库被给参点被努力是最近的端边谈边就是谈基础必须特别配给主角的各地东北 至于内村我这男女不是，努斯一部部长宣发罗明启，代表龙海省努斯一个机构用这个片段军械没把的投入青天，便就是他基础部下都会批给了德军的女电头把马赛，努斯一军团人心稳住了穷田，努斯一结合最终给孟西谈，改定开进行一边内部俺们外我三条的情绪。年冬你说这几轮天，年冬你说这个绿牌的。
3: 沿用给鸡蛋级别文字拥抱圈动沟通就是这家的准备出行不谈通过圈动沟通就是这家的送去三个新白天龙岸村交通白推个团队呢咱们的潘女七咱们穷越界我这哪有咸阳空气龙岸村军个白推个书俺最体外多不清谈电影通用军区特别解决努斯级扩大军队
2: 技术人路停止间现在吃年温州用法的特殊人心给批准中期努斯基给你点不是扩展解决行多少年呢俺们外出后大期温州的结果不对唐不努斯基读书我俺们外出了动画堂你不努斯基东哥出租俺们外来说动画堂努斯基东哥体外忙活米托都门外交法的卡车吧给南给解决了解决了些吧给南给苦就前边南内归宿吃了动画孙不 努斯基机构用这个配对俺们外托了动画是不努车这次就去俺们外定十多动画俺们努斯基了千里当团别托他们切片出在俺们外托了动画初步努斯基昨天提供给人家俺们外四万件日记我这哪有事
0: 这个来过来别别你出你对 빙로 미수 장보로 추싱 천주기 최다 리그룹 종유 대도네 다와제베체 중인인네 고전배 빙로 미수 장보로 추싱 샤동마제 공기 추싱 주슈기 최다 대랑아 리그룹 종아 전유 닌데 추주 주고바라 최다 지겐 추싱 시 진조 추도 적도십시 군에 튼데 진장 총규지 출람 군에 青年 때문에 수조류 다딩 최다 제유 인배 진조 총규지 출람 증제라 지르니 슈저지의 청중 시점 이어받다 렘규도 삼바 중망신 출람 작교 인바 총기지 로그였다 람든 로그든 냠지수 칠신유 매주도야 피집 내미기 졸업기 슈긴 대배방기 죽어도 슈즈 균제미바 균도 두기 유배
2: 디글레 쿤에 비웨니 추 정중 튕공부 치니 슈드윈힌 랑게기 감세 예콘 사자 상마리 케페 계급 준비 입지 시진 버리 토마티 외소 협자 체페 정진 중국 조준라 사신 대표 투탄 파동케 대교로 코든 체바시 총결의 주용 인안자 야나 내딩기 기람든 타 나기 타 교기 강인쇼 사감 체지 남아 표송 초과 체제 배급 조수 계급 준비 투탄 파동케 청시 멍시 최고 창부시 제유바타 멍시티 청시티 나르베 내레케와 체규티 니베 르시인 계급기 각도로 후다 치즈시힌 정종 튕공부 계급사제 송가르 최시르 규주디네게 조린 순파 유더全体 안추의 계급탄스규기 인지 체시 토부티 폐제네 튕기체폐 계용기 발동 인지 체시티 지용네 미래코탄 정중아 심바타 리규탄 사토 준진규금바 대신 미미규제수 라제기 간에 내라피부 준진투바타 예용수 최시르 버리기 내댕기 십자 투제티 덥지기에 팔유지 오르나유 송가르키 상외타 팔다지리 갸차네 동차인 팔키 판나캄수 세코라르 빨게 유바타 버리티 마시 세부 유미 웬자 유진나소기 쇼기냠도 테베 버리토기 년규 난원바신 대중기 사감내사타 동의기 내서 용수 직송용금에 타주 제메베 당통메 송가르키 버리테르 네바르토 토넨베 입지 제베지 신내 응수 주초구 유 유더全体 장제기 계용 입지 신진 버리 토마티 꾸위게바타 버준 제베 비입탄 자화라 사감기 내서 링미테 주초바타 내단 13류 지규리긴베 버리게 청시 중재 찬해 청진 중국 조준라 사신된베 투당 발동키 청시대 교로 코든체 유지송유 유더全体 디니 안추 청진 중국 조준의 삼대 후단 슈바타 사감기 체진 체제 차샤 지규르 정보를 구디동회 첩주 정신이 충제 개진 시기라 지소를 삼대 슈회 사감 체진 체제회 남바사베 지회 통제 시기시 지수 안추 개용기 입지 신진기 버리 충제기 구주타 구남 강대 이민 원토와 체주 희시 송유바시
0: 디글리군의 베베니츠 Rangyeji midab rinnuigi nirri chanyum cikshi gyoju cheze lo nyi nang dap tongcha parwata lo nga zan jyonga bay rin zinu chawara majo goro tongjuru chishi chego chubata cikshi surata gyedun zinu jungam zugdun gyo su chimba jie chongyu. Chengshi sa shu lan ngunbara Rangyeji nirri chanyum cikshi gyoze tongjuru chingabja le gyayu bari. Changgadi hangsang gyobashik inshin nido nishu zepsi lu longgoro 동주르 책동장에 생긴 매봤다. 로니기 투주나 덥동차 파르유. 세시교주 제재 루부도 파르와 되니 비입 침유 전주 초용의 교수 침배 인바래. 레리는 구기민이 민가라 콜라시비 비입 침유 전주 자착슈다. 신부르 제 교수기 투점수 내봤다. 중규 비입 침무 콜라시비 둔제 분가나 내유. 전주기 강내장 비입기 직도 경반에 링류 교주다. 중감 조경 체배 초용기 전도라 교류교 제땡유 니리리 찬용 칙식교주 제재 동주로 칭합게 쓴번에 코주 덥주 마땅외 파다 대내 고르 동주로 치시임마저 제시된배 파라 차구기 로주다 퇴내기 퇴윤라 초감 체배 전도를 싣고 소유
2: 디글리쿠네 비웬네 추 니두 슝람 짐주 디차제 짐키 소브추 최신티 급추피베 예유메마 투소 균례 오유랭칸키 추소 팅니시베토 주십팅 당부 체규로 표유바시 타딘기 소프쇼 체신의 큰 류구타 튼제 야데 둔주 여징 대체 칼로정 교류 길랑코르 줄람 토교베 차긴타 지게 탁주자 튼 게주 름루소 카세스 유바타 자신의 랑코르 동화타 랑무엘 메더과르 랑코르 동화 페미 랑코르 세계 랑코르 제 주지타 디신 로구강코르타 교주 류제 속보 토담소기 응세

0: 지단 주비 총미 덤니 힘바탄 총미 사카르티 메그로바스 지와 함이야나 드네 파르베 룰루 니주로 제초고 유바시 제유 메그로바스 더와게베 세니슈 듄니네손 지치 니튜간 첸존치기 유바시 타딘게 장람사주기 균디엔 주비 총미 십슈나 사도넨페 기겐게 사카르 세교니 장람디 첸키 롭스부소 디젠 듄기 기겐라 지구르타 기겐라 펜디 준비 레준라 나르베 쇼뉴데 규체톱 거시 라다라 튕교 체베 므줍 쳇답시 이마타 다와 게베 세니슈 듄니네손 장람사주기 균디엔 주비 총미 주기 기겐키 장람지니 숨레 고추 라도 카바르키 준니 기겐키 톱단 체디 십시르 치듄 규토 토고 첸테 롭스뷰 게용 기겐 토단 체디 말라 주기 체딘탄 시브두르 체디 기겐키 톱단 라주 체베지 다와 구베 체주닌테 다와 중립베 체 숨주닌 파르키 주기 메크로도 덴테 법수수 조레지 바싱 우장키 덥주이 사가라 톱주티니 지당 주위에 총미 덥니힌 비나 지당 주위에 총미 고르 체동 단해 바스 뉴디 법수수 조레지 사가르 나동 톱주타 고르 응업주 따라 배주 단초바타 윤대 주위에 총미 추기 톱단 십시르 치페 기겐키 고르 체동 단해 바스 뉴디 메골라데네 법수수 조레지 사가르 치직 톱주타 고르 갸 따라 배주 단초기 바시
1: 디글레 군에 비빈 니츠 베징 롭제 미마 맹강기 멤버 붐람바 장샤오회이 니드 초베 계급 초된 대단 우렌기 선규로 용라 총대토 착전기 내니 문제 점리토 군기 캘린체베 주드 메베 나자지 임무 원자 내신 면주기 라제다 탑주 진리수 침바다 뒤 착전 내대 단다 면주다 춘진체 토베 제라 레비여진 네바 망치바 차기 용신유 제송유 장小会议 착전 내라 릭망부 여바다 대시기 처봉 리뷰 착전 내리기 도담 제답라 종례기 도담 제당 주기 여바다 언제 네바 티레기 면주 까제 치바다 니윤징라 너소자 침부적이요 원자 라제 야르게 친데 치미 면제 튐바다 뒤 대시기 처봉 리뷰 착전 네바 망치바 착기 중어마세 라리아 지조 된다 랑수 레네 토 로토바 중유 제송유 뉴시기 착전 내티야 치미 면제 면주다 내민 제주로 면주 대신 착수 처봉 부르수 소기 면주 락제다 CARTE 조부르 체베 처봉 면주 지답 사바르 땐네 춘진다 면주 토바 총유 묘시 징어민 리뷰 착제 내 더불어 춘바 있나 중교 사도 체베 상하이 주시티 배제교로 토는 신제 시베 면주 체바규 내부 망체바 착기 조교로야 로람 톱대 균된 미 초배 추제도 립기유 착수 처봉 부조 체대 착전 내 면주 집에 교공수 비징기 출시이 미상마라 부조 체겐 유에바 문교를 중심 점링 정신기 간에 각주 체토 나라 라제 태기 재정반에 념주 체겐다 티내 니지 체겐도 교류유 장小회의 착수 처봉 부조 집에 교공수 중군이 점링기 둔제도 내 유에 단계기 내부 망치바 라제 차긴 좀베 말아오 면주 도바총유 단다 착전 내니 주도 매배 나서지 민바라 게디 면주 거베 네버다 쳬바 있나 멘베 면주 지듬 나조다 라제 나마 촉둥아 배주 제데 네버 망치바 자기 용교리야 로람체 톱지 숨바다 장小회의 단동 게디 뜻 말릭바라 착제 내 포바 땡기 쳬바 있나 데레 카데 양다 조바다 뒤도도 면주 쳬바 대신 네버다 면주 미네바라 지도 후다지 제데 내시 강교 자기 용화 제거 시 지마나 뷰그 대다란 난도
0: 디글레 코네 비웨 네수 사괴바레 체니슈 듄힌 정총 퉁공부네 신도 총화라 싱나 팅디 편종 계종게 담드 추르기 뇌지니 네발레 앙아콘소 토세 강갸니인테 격수 망부 르바타 대견네 니고르토 담드 추르 튠베 무지 뇌지시기마시 다와게베 체니슈 트루닌키 초즈주타 까마 숨주잠라 네발레 쇼소 담드 추르기 뇌지 튠테 편종 시즈 총케레 계종종 계종가구로 미네시메타 저와체베 뇌지 첩진 튠바시 仍中听共比蔡尼书初年期初次捐个牌色系女性文国人文尼布连接结果苏巴坦及三年萨多多来团从中安天年岁若局坦学团色系女性文国所及来团别话的组织其情绪中国仍中听共科主外界江苏的地内期托林苏军期末话郭兆成期人际开心期心就打具切不具 인지 체토회 장소로 버리는 건 바르다나 계총가구 뒤규기 네발레가 공기 동리장부 연락 초의 인폐 고바 종주 뒤규기 토세 강가 닌해 겨울 중화탄

0: 우소키 사제카세수 추간에 그 기초 착수 유바타 디토 산에 대가를 균투 차바버신 유페 리지 계쟁키 최교 맨나라 뒤균의 출로 튕교로 도순 제구베 팅규체 유바시
1: 미미 다지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2: 미미 부지키 난주 르부 추기지
1: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치
2: 작도 부베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2: 냠조 주미 저완니 응엔지 덴데 양천시키
1: 서초 강시키 유키 민남 용어치
2: 미리카키 튕지 야게다 퇴몽 구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

남목의 튠지 폐개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폐개 진남기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 퇴바
0: 셰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쥬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글링게 공컴사 탄데키랑네 생고 속배리 센티 중앙 롱친 면친 지케블레 공키 벽에 롱친 더구지 수비 미리 양년리 센시 안일리 센서 경보게 주히 텐디리 센나 편족수 내피 멤버타 로퍼 댕퍼 셀프워 제키 셀프트콜라 모두 시기타 믹스에 캐주 댕피 송생 예목하지 냠추수드죠 天安的错没不你做日无黑不来黑下流得不足那边没有托错得起个月线谈天没到总体路去四个月他能行错能总体列不相所说错得起劲门白下人一起给月干一起没了月干民主化拿错月别给干军图绝不及时别行为精追单别起给谁几个坑天 没把你每日记音破给林堂秋千那我堂门别下不住你每日给闽南的这片随军下不住实行天南落了走康水堂白墙他们下不住去你的松地域铁大春天白墙了路给云人点白马车随军切不赢呢推着军牌通马塔瓦长行 他们下不住你阿吉拉米对卡插进去下不住等等点片恰恰接了一下就不多

kong li ya ngo zhe xu bu neng xin xia bie lu xie ki xie qi pie qiu wen ni pu ji ki xie qi zong dan ta ji song yin tie lu zhe ji jie xiao le ga ji ta xi gan ri le deng qi chu xie deng qi ni xie pa sam ji jie ji tu de ne xia bie zhe yan ki zu xin ni xia bu ren ni ki de bu xi yin bu ta ta guo ki mi ji xin bie zhe yan ki nian gu ga du lin qi bu le 제도 여도 제피 마인파 정이 수균 조양키 섭집타 수균 조양키 냠구타 캐슐러 균도 동원니 티웨 마인파 샤브회 서크 센타 미리 신키 조양러 빅드타 테타 당리 치파 중균리키 냠시타 렌히 사트 콩피제키 투립시 규율라 테타 人心下不见土给我他下不人一起随军人样系土给我玩切铁别送解锁所送为开别给住口归没铁皮对你铁托年代比呢下边人样你几个是他军人点撇那不是一不他下边人样起几个主编开始起恰恰是银了下边下不着铁人错他恰成为是一片我自己年前有事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2: ningne zbe sendol leng ye kung kam sa leng ye ne sengu chu be le zen di zhong yang long zhen yin de ji jiu le kong pe ge long chen ki ti ding ge ding xi xi be le zen ji ge ba le zen zo jiong xiu ge shen ji wen du yin la
3: gu mo ba san la mo hi
2: lo na ba leng ye ta ding ge le zen a ngan yi ge na ba leng ye la ya ta ji ni we cha ri ya yang ngan zu chang ma da zhe wa yue be nang du ka xie qi nyam ju xue yin la ta ding a ta lu da wa gu ba le yin na ni lo ma sa pa zu ta ji lo ku zu ye tu zu ding de ji le ge yo ru ba la
3: xu zang
2: ta ding de song za chugu mangbo ji da puju gang ne lup chung yi ne ji ya lup chung ne lup jing yi ne ji ta de le ya rin bo to ge lap zha mangbo le ya ta ji lap zha ya pa zhu yo shi ba ta din de song za lup zam ji du ji ya ti lup zha de lup zha pa zam ji du ya bu ji ya ti yin na chugu cha long yong wei gyu rim chue ge ta mi zi shi bu shi ba gyu rim jing bu shi ba di nang lo ge ga ze pa ge ge du zam ji zhe du ga la ta din de song du yin na ni du tun da di le ya mi jie lup su bu yin ba yin ne le lup zam ji du ge ge ji yu ge de ne ni zu ka ju le ya lian ge xia la
3: ta ra ji ta de ya zhe wo tang bu de yin na man zu da pu ju kang ki chu gu lup chun le ma jin kong ge da che ji de chuo yong ne che ju te ya mi jie pu ju kang ge zhen zhe chung wo jin be tu ne che jian ne chu gu ge lu sim ni le ya zhong da le de ji su bu ya bu tan sen kam ya gu tuo ne yin na chu gu su lup chun jin ju le yin na lo ga chuo gu ba 다디네 소베테네 차샤는 건데 추구츠 장고 튀엔바이기 누베이나 자야면은 춘이 유베기 토니 롭종탄 예수작베기 곰시딘데 잡아치고 봐. 다디네 추구츠 이내한 저다 지조 토리야 현탄 지도탄 타나 냠레 치베기 누베디네레 소종치고 봐. 디네 르지 트리리네 로즈지 짐기 누베탄 섬시 치베기 누베이네 소종치에 토 롭종 치베기 곰시 야부 잡아치고 봐.
2: 딱다르샤라. 다지 부주 관계 급수 부고 쳐라 임베이나 롭종다 딘제기 고부시라 메브지 소다 소세 로와 직딘라 따다 이네지 속부야고 이네지 생감야고 이네지 따지 만아주 담비난 로레 요르발 신동 신두 송마 송바 인장겐 송송 만나 착베니 따지 슌베 드네 딘이 균도 따에 유나 담바레 따디네야 글리글리 롱바 이나 아니 주역하고 로바 딘데지 슈산 충두네 아니 부주간 짐두네 아니 지 균도 동야다 노스 쯔야 던조 파야 오치데 늘지 노브종다 딘데 강다시라 만나서 와라 안 딘데 나나 야보여래 다디 슝조기 아니 렌드바 딘데 치데
3: 시장
2: 초니네 임바 있나 부주강 노브종다 또 미교바 체토 부주강 진배 급수 자조르 얘기 따 자조 얘기서나 핑인 쇼그로 봐 보보모다 아오 어스야 그발 다디네 얘기 졸로 얘기 졸로다 렌게 킹그로 발지 소수 민변의 샤샤비나 참바스이나 바야다 참메세 참지르와 제소야 게이랑레야 지양 창보아바 직조로 기베딘데 요르와 딘제 따디네 응지기 따 녜라 도바 마부여바 안기직니 숨라 이네르야 직 돔다 딘다 딘데 뜻디부 딘데 러비야 이네지 다 돈주지디 베게 부주칸나 데두 럼메조 허스 컷세부 데난도가 주장다 조인의 부주칸데 룹중달라야 메교와치쇼스 조인의 푸구주 베게 조난 안에 아니 룹중의야 만조 공기 트지 지세 사제지레마도 룹중 지사라 말레스 다디 랭게기 인지기 툴난제 저와시라 만나러 오시오니
3: 다란리 다란시 다 권을 쉬베앙조 부주칸라 아니 가가조조앙 차롱 중베 제리나 당한조 룹중 날리고리 룹중 날리베 제리난조 누린 탕부기 로마라 룹중기 초바를 추바를 집에게 뒤즈디 구지 제베 토리나 룹치기 토담디 리지 제제 추구소 룹중기 룹중 제단리야 콤바차고 봐
2: 딱다리라 다치 룹중리야 랩도코드 르와 룹중르린 다보 랩도코드 아니 람자 이길레베야 돈 좀 말아 봐 제제 니르 부구솔 직 랩트 사바티 나로리야 추베

0: 고미약 투주딘데 진짜 다디 사고지 기내지 로바 사고니 이내지 딘데 제제 아니 데 검사비 이나 아니 글리글리라 러비야 이게 러비야 어 던주 이나 흉조기 저바제도 쉬어이 다 시내 이나 창마 고네 로베 자든 튕규 치발레 로마 가레 이나 다 로젠게 난도 응아선에 시기 유바 중젠도 제제 로젠 로베 뉴제데 교수동에면도 계속 교수당 바이나 은직 주구다 ngela jaa meba tige rwa chik lupjungla yaa yongche xine jang nye re rwa maangche chashi cheba yina ta yinaya kashi yage pochukan dedu yinaya jang yu ba yina konzu yinyu zhe shisung ching ba yina pukung wane chang nye ge chik cheshi da tunbe ngane yongkyo tunzu jie sung kuma re ta shu zang tabshi yakshu karare se na tangbo yu ta yinaya maa chik lupdu jikla yaa rwa kenla sula yaa susu lupji jia ge rwa lupzen chiya ge nangdo yu tige cheshi yo re bina chachaba yina 간에 아두이나 사고 가족이 난로라 와 더와 가족이 난로라 그래 어디게 제시 디시송 글리글리 럽제 부구 창마 드냐 마소고 디나 중조기 저바레도 쉬어이
1: 다라시 다 누린 탐보로 자주르게 얘기로 베게 뒤즈디 내레 사고 추네 게 발을 게린 제고바다 럽쟁게 낭튼디 이내레 딜레 각도 도메 적바
0: 다다리라 다직 lōma māngchīya ki tā tājō yīgī tī tūzū tī nānglō la xīngī sāmjī āni lōbzhēng kī nāngdiyō kārū tāngyā rūwa
1: shūcāng
0: jīk shēmbayā kī yā jīk tīlē kākbayā lōbzhē lōbiyā tīnjī yīgī rīk mājī yīs kāsēbū tēnshā tā chūngnē yī na ngzī lōbzhēng lōbiyā kāblā tā rūzhē tā bēngyū tīnjī jālā ngūs jūyā tīnjī 추제 멘터베 쪽으로 있나 당용 기타단 증교에서 되나샤
1: 슈자 다 듬버디나 누린 당부급수 추구 팀라 로베 제리나 이토기 종제 규제 체메초라 로브제나 이토기 이교장 도메초 봤어도
0: 슈자라 게네이나 로브다 팀장 바라 드바 양스 체제 김다기이나 천리다 튐베코네 추구 로브다 퍼급기 로브수 도시 진당라야 지든 체급아 다지 김장의 김이 김다의 ただでしゃらたにずでとえとなてんでせべべちれいのとななにまんぼちえにてとんだていのさりんちやじれきゅうそうあらただやにどいなほなんしんじんちゅんろすりめんがんとねぱぺじゅんちんちちょしゃねすあてやんろげやらやりべぷしきちゃんごだげしゅんとうんちょてただでんでとくすてべいのからしょまんじごごてんじろわごてんじちょてでんでとんどあらねすあにめんべてにむすんじんしんきちゃしゅうばんねじす
1: ただ、チャキヨンカプイエス。てんじゃぎねたちやなし。たじ、たやいね、ちゅじゃぎたちゃちやいねじ。メンバーランゲ、たねばらちぎねちゅちやいねじ。てんじゃちじゃねたてんじゃちやとわら。ただじ。たなぜてぎじゅんくんてしどぷてぎ、ばべぎ 긍지기 내래 그거부터 이제 신도 중동안 사디안 바베기 긍수탕 김의 용기 견제디 그주 최고로 난냠 도주기 위해서 아니 조대리야 방내 된 데지 포동할
0: 더다르셔라 다지 긍지네 당한 아주 뒤균 수야기 자우치 자우치 수야들이셔 다도 뒤신나 장도 야분난 거고 도알라 라과도 있나 다 김장기 파르겐스 뒤야 아직 chale chewa tsabuche.
1: Zil, zil.
0: Nani susu tunzu chi gamba tunzu yangzi yangzi chuya ki tuzu meba che. Ani tuzu lekzi chungba ina gengshu da tunzu kato kulo tsangma nyamdo shi iji ina rop suyu sha erwa.
1: Zil,
0: zil. Tinte ki kumshi yudu inba ina lakwa tu kulo nyamdo si je chugu yuba tinte ina bugu kulo yi nyamdo chu tinte cheba ina. Ani pugu da tunzu ta chik chungse ki kyu neko nyuba ina re chik tunzu sukuyu chakin di shenpuru wa tinte sundu ina lamsang poktu tesa di chugu gengo o tinte cha chugu ori. Shuzan tete la inji ki tonan nanga do suyue ina. Ta te kong la ina le ani zhengzhou ru ya kimisum la ya nga ji su pangne kong tu shubu tinte chabu tinte po tu ka la.
1: Nese.
0: Ta te chungze di tsube kapsu ina le ya chi kimi yong ki gamshu da nangjam chigyu so nyam du si ne chugu yube gengji ne ki buja. Kyungu yuje penzun gojib chungwa shido tubata. Chiyu ki lingshi ti ina le ya tsangwa loki tona chiya jile ya gyurisha.
1: Tarashi. Tamasi nga nazu kimzang mangu shi le tulu tsangwa nyamdu zheje zhuya ki kumshi tinja yorba. Ina le ta tira nga zu tong mi tubeke nyinga ina zayamana nga zu mi ki ta chu ki ta nguyen tubeke nebu ina zha. Tinja zi tong kakwa yindu samba anna za tunzu di shio le ya.
0: ごめんなさい。だち、根州でびとと、ぶじゃ、ペラブとかある。です。根州ね、ゆべみ根州きとるいな、ねろんえ、ぶじゃまんぶちとかある。うん。だ、集団で、根州先だと、にゃんとじゅべいな、そぐ、茶ねせやてんじゃいね。浪茶ねせやいね。てんじゃ、てんらぶとる。だ、ちゃんやたといな、ち、南山きとといね、ぞくじんいね、ねろんえ、ぶじゃまんぶち。
1: 코크도와라.네스.다딘데송자,심주체부규제,긍슈단낭잠기응여수,부르드제디이나,치구일야자,덥기마오딘데시도톱샤.다딘데송자,센리데튠베코네,경괴초월이이나,인지민직성매톡순낭도라.다고조쇼독쇼기레가레로와.시자.덥능주마나가제.아직두주두주댄자댄자라야직괴주주제,장마주야딘데이네제.네스.아니탁제기시쿠다,톡시기시쿠.
0: 나 차진 유바딘데 이나 독세식고 샤도에 쉐여바 어디 루크르발 다디 루크르잠바 티니자네 냠도 루야민도 냠도 루비나코 제교근 뉴버디 튼두잠바 코니 베게 동거 테제 네스 아니 뉴버니게 야고 튀면도 부치 네스 안 텔레도데 에 직콜로야 야직 텔레 독베 뉴버 튀야딘데로와 딘제그네 주도가 슈자 독세기 식고디 롱예 임베이나 콜로디 셰셰동에 급라
1: 됐대
0: 셰셰동 그럼
1: 입금요
0: 축세 등도 잠바 아니 독세기 식고디 루베이나 야고도라
1: 슈자 나티마제 난조 경구 주 차베지레 인지미지 튀도르야 감제 감보 감장 수제 안 둘로루세 감나 루네지 야마나 켄네지 인지미지 감보 감장 수고바
0: 젤라
1: 다디네 낭잠단 긍수 더부이네레 야수 추나니 니므레라 지부겹제 니므레라 주고바타 아니 풍소 접제 세주민돌
0: 레스레스 다 딘자 지체네다 민정 상물로라 그주 주고 요리바라 다 랩 주무이나 자진 유비이나 아니 추구 콜로 조스던조 가가 와 미게게 가가 아니 델레야 다 14스 남바이나 아니 지금 남점다 긍슈다부터 춘주로 추대로 봐라 시선 수수 럭주 견다 답대부지어레 수회이 내가 닌다리시 제모도 비네레로 와 추외 겁라 럭주 견로 난다 한 딘데 제바이나 내주망 보치 고토기도 수회인라
1: 내세 신조링게 참들레도 드링기 내제나 생겨라 구제 수배당 하나 주 초고 쯔기 로브데 짐베기 유림이나 앉아 야만나 초고기 저와 유베기 장자 최된기 낭튼도 주 인내레 표심바기 하나 주 지메데제나 양자르 제요
0: 생게 슈덴자고
2: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부르와 신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스
3: 기부 담비 주상 당니 미남키 총을 출키 자주키 저진더 불교르
2: 기부 담보 타니 지치라 로바양
3: 기부 담보 남니 심상라 상성갈
2: 기부 담보 남니 흉창신 덤지수
3: 기부 담보 남니 로즈치시 미경시
2: 먼저 인참기 미빛 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보이 기부 담보 당 조신 기부 담보라 미빛 되네 담배 주성 경원이 中国人民都给

0: 좀기 딩캉 이기 제네
1: 디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고 베게 티남기 좀디 가젤리 제이

0: Zastan Dinbe Sengkyun Chobu Lingge Gungkham Sa, Lingge Ne Tata Sengku Chobu Ni, Zhungyang Lungchi Nyan Chi Jikib Lekun Pyoge Lungchi Nki Zumri Gazili Zinshi. Nga Li Zansu Gyeongpa Dao Yu Zhuyi. Tinti Li Zena Kuimu Mutu Lingge Liga, Nye Mi Tsi Chi Tong Me Chobu Sangbu Si Bien Zumzhong Rengze Ti Mecha Nyan Zhuyi Shiguyi. Zum Ti Na, Kim San Ti Na Liya Zhuyi Yubba Ta, 羊膜汤摩拉阿姆姐羊肚错给这条是摩拉冲别吉利亚羊膜去出不尼利亚孙子单位去果然尼利亚摩拉金不着我写了不下草体摩拉金不着要估计的丢三把羊膜给你们记恰恰这期间哪里也离不是天天羊膜体不跌呀然而呀你可丢给这些人你然而呀摩拉金不着我了并不然给摩拉 남게가리가 초군이게 자가 락바라베 지리야 딘데야 양모타 군수파리야 등규 근제 종유미 꼴티 나블링게리야 연주시규히 모나키 총내 뉴비에 자가 중중티다 고라니키 디올리야 사제 야 따란 지다 종이 당다 두고야 아 스제 계제 치부시 초군이게 람사 렘마덥자 양모게 람사 추구니기 아마야 대점 체제 왜 랑게체는 세치샤 아마양 당기네 양모기계자 년체 고통제대 유자 루포터비아리아 조딘제치 듄듀참바 도스진가 랭규모심 체제 아지 뭐라 다 자가 망부딘제 나로네 네 아마 영이 자가 그제 세치시 양모기 존지된 신토 하하 티게게하고모소 이내래 부중중기 몰라게스야 제비나 부중중 몰라리아 가부시다 유자 자가 거기 룰리네래 부게 싱그리스기 시바 세치샤 티네 양모키 녜 니서자르네 랑키 몰라 거기미 랑게 하고송에 아 시치추 덤규티 녜버쌈키 준담라지샤 이내야 양모키 나리야 티달 지베지 녜심리야 응자랑제 모라리야 가외체 말룸비네 녜콘 초두 메바자 섬추 나토토 태솜기네 유듀츠바 녜 모라 그이미 하고유 모라게 응조르도 지도 메자 응조다 님도 대가 요부시 지무 티달 스오 튜체 나네 똑자마도 미주야 쇼르추 티달 언츠 차가 창물로 냔데 데비히 양모타 암라키 김키 사자 강스 강네 싱립타 용모세시 티네 쇼감타 레리아 딘제 차가리아 창수소 차가 남리아 창수 차베지리아 양모 로이 츠뿅아 타제나 부준초타 지문이 계란츠 네급진가야 더도 야고치아 나를 내가 잡다가 람상 수족 제가 용고 哈库松为啊，是，俺这样养起是，天天空气养俺里家爹姐，让给莫拉给，咱们这吃个鸡素薄点姐，让里家大多吃个吃的，接着让给苏苏苏苏呀，大不要不给不啊，是松松，替他的送别鸡，空气那么些苦心，可是够送呢，吃足清平安，怕老轻松。
1: 我特征都找身边养猫的呀，大怎么去行？吃个那边呀，大怎么去？天气呀，阿姆拉他寂寞了，大怎么去不行？你阿姆拉了呀？阿妈，阿姆拉一季度哎，谁去不行？阿姆拉去写当季养特种禽类的呀，听说？姐妹，我一季度，莫拉给我拉你了呀，搞不起来这个事。 接着，我让你个去了呀，请我吃个的呀，有了这，可能给我子女们都点个用不着。继续从。
0: tab libu sikriya, tu zu nga wu soza, amla legar gyo bata, nga ta jimuni lopjar gyo bar, tutun tu zu disdu. Amla ki chemar nga ranyi liya, chaka liya, dokyong jidan lepchu. Tongmar chaka ki zi sakushi. Tine, juji ta ciri, zata nyoso changbo sakushi. Titu, kim ki chakin shimbu yuza, ngoy liya, asyom tok zan dirje. 티네 암라게 응니치니 치리야 자카키서 종외 장하로 치부히 티튜리아 동시 총대 다르게 치부 요마시 암라키 응니르가 공모가 응수 텝시 단제 촘남네 미리야 미고야키 뉴중디게 디 초로제 자카리아 띄도아 시순추 티네야 암라게 무티제 워시 자카 추통야리아 가부요스다 자가 추통야리야 가부게 베마제 언도 추나리야 지무지야리야 가부요시 시순추 디니에 저지 지구부 타다 저지 체살베지리야 암라게 고기네 남리게 시소 튜츠시자 랑미부 소르자 경료를 쇼지동지 나라니레 지디다추 니에 포부코네 줄로리야 자가리야 뜨기뜨기 클라세비히 지미가 나리야 레디체제 줄로리야 용추 jimmyo nga liga. Jungbo, rangye chebi na, mo la kakshidu goya. Si chichung, nye gogo yungyo cheche, chukche na, mo la yukyu ma shi. Si lian tabi hi. Jimmyo nye geji ma ko nangshi, gago cho chuyo nga, chaka chikliya zumu zuje. Ay, rang tiyo da. De? De chudyo samba, gangbo kyok tsu kyok che chugi. De mo la jammyo du goya. Si se chung. 你屋头边啊，乌镇西大街，唉，寂寞，吃个苍木老个，恐怖天灾给不是？是些不行，吃了吞住个，阿姆拉个辛苦给不送。俺你去吃么？说白，过生呢，养吃个那么个，其他么吃点是给不行？阿姆拉去，俺米当是别去，狂给么小送。
1: 你车门赶不能给那么久几天不行，明天了，咱们主题节目搞个主持人跑上去了。俺们录着天天时间长松，俺们来去，俺他寂寞时心，现在总大时间去了松。你俺们来给么给别工程看也不行么松？你人你了呀，多拿不着电话这些钱，人给人了呀，全归钱不行。
0: 阿姆拉给拍子，你杨某给给家呀，一起不是三百米着。康达，你心哪里呀？找所不所去，从来开心。莫拉给我呢，阿里个到用起都用死他。听明白人呢？我提到高天进呢。是，三百提到了可是，明天的你查个提到，样样成熟。去住老住车过节了呀？
1: 俺谈节目录制广场内，俺们有人过不赢，俺们心里还留住。俺吃过四十九天，俺们来个俺的呀，牛群继续看这出。俺牛群继续看的看见，今年去酒店内，肯去吃了个月饼。我讲，头些面板，恐怕吃够呢，吃够是松心。就他俺谈节目那个神秘产品啊。
0: 如下两年吃不赢，欠不了老几，过去不得啊！吃个南去，过去会找挑战。我了呀，长年过去不吃行，天天呀，吕不用做苦呢，苦了忘记有不得不的吃了嗦。你寂寞了，天不吃过别，真过吃见。个你跟着不了，怎啊？困在吃了呀，吃不赢。如果吃过吃个去，我了呀，过夜了个见，女的去，我你了个带别去。天天呀，女的过南了要工作，杨先生去。

0: 대비. 티다 차가 진시키 나라니키 계속 초지 가가시 언니가 처리야 요소. 유참 침배지 아무나게 나라니리야 종전 주고비 청구나추. 안남균에 세조 토리야 종전 지야리야 가부유. 종전 동점 치사로 지리야 니에 치대로지 차가 남리야 다섬 제비. 티네야 이거 같이 치사비 지리야 양 차가 남리야 등유 뛰추. 탐디야 니에 구디지 랑지에 차가 기점리야 침비. 니에 비티디 구디 토리야 상제 나라 사딩리야 대비. 지무야 니치단티 초차부두 냠제 모라야 종전 쿨제 치리야 립추. 공세스 듀참바 나야 차가 남타 카체 뒤메자. 공세 결제 차가 기치리야 침비. 티네 유진 침비지 서주블니시. 아무나게 나라니르게 대제. 다양지면의 계란이게 대리야 예수스제 차가리야 다경체 되아. 시승춘. 나 가다 쉬제 아무라리야. 어제 아무라 티제 제수르베. 시치자. 아무라게 나라니르야. 지그디 지그시. 이내래 계란이 처음 예부소음도 왜. 시치죠. 지무 예 뒤에 갈린 깨지. 칭에스타 커금도 나 처음 제카무죠. 실럽소. 급튀튀 나라니 가다 쉬자 칭에 유비가 베드지샤. 사파사르게 립튜 차가남게 원조타 김사르게 경어친부 중사서 고치외 자튜부타 콘츠 가고조중아 가가지 자튜발치진 네 티다니 큐소로용베 큐소로용베 세제 게치치부타 지부지구유 티네 원조치르게 립튜 참바 콘츠 세숑 동바디에제 원조야 가 세, 개개 부시. 티페지 안조야 초고 도주 세 레부엽자. 티튜리가 니에 지무 콘조 개지셰비야 코추. 지무 콘조야
1: 샤가 춘추 니에 한국리가 이구 되샤 나야 한국 사업시 공예 주의.
0: 세 레부서. 차가기 지무 개지 퇴배지리가 지무 듀리가 용제 가가 세 랭겹소.
1: 지무 가솔 침부용아 지지 나야 한국 사업치고기 피마세베 나야 안돌레 차담야 사업치고기
0: 셀럽소 아무라리가 닌달 레우망포치 레아요시 콩게 도로 길지에 칠로리가 주가윤도 선바 콩키가 자가다 깨주실신비 지무토소 제자 콩게 나리가 대제
2: 아지아지, 랑기 지무 차가게 가르시에부시다 하고 구십에 아.
0: 시치추.
2: 니 아무나르게 대제, 폐지 싱금해줘. 니 멤버이는 지무무라 깨지 멍부디 저시에제 가부채고야 개미도와.
0: 시 랭게비히. 실로링게 공토 규모 랭게리야 사유중다이 잠시 숨중키 부위리야 교로외 年米其气通灭戳不桑布西别增重人这题三续期灭家年终续不赢听底总是感在里前就算他还是个赢那么另一个修炼效果

Lolo,

디글이군에 비위니 추 지기업 수지 시진핑기 강아 따라 중국 중앙 첩시 주기 규령 운영 계속 지기업 강기 총리 리창기 제유 초기 인경구로 로팅기 니티니 지디게 비치 니슈 듄인기 치조 편중 기종 종 기종 총대기 담드 추르기 뇌즈 포기도 피바타 뉴겸 뉴세 레드나 줍치타 뇌고 로겸 미네타 뇌즈 포기기 망쳐라 시나와시 디글이 운에 비위니 추 지득예비 체인이슈 총닝기 추수주다 까마 숨추삼라 네벨레 응원수 담드 추르기 뉴스 튬비에 변지온 시지 총기라 기론총 기론가고로 민시미타 제다 체비 뉴스 첩신 튬휴 뉴스 튬비지 중국 중앙 기지급 수지 기급 기주시 중앙 무위 기주시 시진핑기 체퇴 통지 나와던지 줍든 캐지나니 민의 카즈 구독의 랭게니 제다 체비 민의 탑기 추동기 추격타 닝그 체비 망초 내부 구지 매만 유르도 겹주지 체디 민의 심의기 내주 튕규 뉴도 동 컨둡치구 대십 체린타 문수 니의 동규를 슝뉴타 체리다 튕비고 내 로겹 체규로 낭친치니 쇼르트 뉴즈 미튕부치 구시 되나유 시진핑기 민아르니 주북고긴 각지 투급수 립유비에 서구카단 제유디진기 터두기 삼로타 마디 첨디기 삼로균총치토 주북고타 갸즈 룽춤응고기 체덥카 퇴규낸딘 치바타 닝그타 응외메기 갱에 나서 체실 주지를 흉류갸바 느제 레즈 첩지타 치첩진 퇴규로 토슨 타지도 치바지치니 미망망조기 최소단 균으로기 된자는 게린치 구유시 내두나유 중국중앙첩시주기 균례우유 예지지급관계 종리 리창기 千군주부두난디 제와체비 미장 십지예규로 탐진치바타 도부슈 직지기 누슈유구 년세로급치디 닝게 내수유비 망초 튜도도 쿠림댐빙안 내부치바타 튜총 체리다 튐비고네 로급 제규로 낭진 치바타 쇼르튼기 뇌즈응원고 냄부치구 치지비 제유 기급탄 지도 튠주르 러슝뉴 기업디 튜도도 뇌즈 대급동화타 로급 탁주기 레드 튜무토 야부줍구 민아릉아르시 줍주 기예치위 튜급인비에 기급 줍고 텐고 지급 근동부 슝리카타 뇌고 뇌진용도 규격 슝리칸기 사네칼 뇌진닝기 뇌메기 징에 체실 딩섭체벌은 줍치타 닝게 뇌주 대십 체린타 뇌츠기 녀도 동화 닝생기 유제의 슝뉴겜니 미마망조기 최소 된자 긴송치 구시 되나유 시진핑 긴줍든 캐진타 리창기 랑지시소 중국중앙첩시주의기 운유 계시지급 강한게 종리신바 장구친기 제유디진긴 긴구루둔기니 치디 사내사도토 로급 탁주일레둔란 줍지나와르 피피 편종기 돕슈 직주친니 사내사도도 출급소길레둔 뉴슈 유구비신휴 민아라 제유일레둔카 비미인부시 디글이 운에 비위니 츠 사르고바라 치니슈 듄니 정중 튕궁부 내시도 중월시나 팅디 편종기 기종긴 담드 추르긴 느즈니 네블링아 공수 토세 강갸니니 겨루망부 주입타 티긴 레니고르도 담드 추르 튕비 무지기 느즈신 버시 더 예비 치니슈 총니기 추즈주다 담 숨지삼라 네블리 응외수 담드 추르긴 느즈 튕니 편종시즈 총기르 기종조 기종가 고로 미니치메타 제와 체비 니즈 첩신 튕비시 정주 튕구비 지지니주 총니기 추지 주행아 바라 서시 뇌정은 고기 지브니비 렌지 친구 초보단지 사내사도토 레든 소중 안에 니에세 로겹타 쇼르튼 서시기 뇌정은 고 속이 레든 비워란 줍지나 휴 중국 정주 튕구 커주 응외제 양조르 디네기 토림 수준 치모와 고照 成기 리지케진기 심주 다주체버 유 인지 체토에 양소르 버리레 응원버시나 기종가구 뒤유니 네블링아공기 통린장부 연라추 인비 고버종주 뒤유기 토세 강갸니네 겨루치워타 겨루난기 겨수테다 출람두 풍소테버 유 균두 마사르 슈루에 타르 차그도 유빈담두 추르르 큐르디 기종가구르 림네 미니치미 첩진스 유지 모주난두
Terdin tadin gen nyo zi ti nani pyonjong gichung ga goro dunbi ci ge nyi tunbi kyaarom ci u yi raga shirwe tungin gen junggin da minze wa shishi. Rikji kye jen gen ngodru chibara shi na kyaagru chung chi nyurdu gyubi damdu churu na ngwebu minze wa mangbu kiri yubi. Tile chungwe nyo zi ni kyaarom ci u yi raga shirwa le chi wa yubi shi. Tida chepji, goba rongchu ta, tonglin zangbo, gichung ga gu sogi saji kashi su, chung ga nin gogi ciu cha su yubba ta. Tiye to, sani ti gara gyundu chabu pabxin yubi, rizhi ke jen cu cu gyo min nara, du gyu ne chulo tun gyu ro tog sun chi gubi chengu yang xun tu. Digli gu nebi we ni cu, jindu gebi ci ni shu chuk ni, gigam nion go ta nio zi nyung dung, gig si oin lenka, xiong li ka ta, chi chuk to dam bu, pion zhiong xi zi chung gi la, gi chung zong gi, dam du chu ru gi nio zi po gu gi gig si le gi gui gu ru mi di, gigam zhu li ta, ngoy so chab su ju ta nyam tu, kur ta chu tab, kyun gu, nye che, dip zi ni zi, xiang go dien so, zhu yang gi gig si ngoy so, chi sum gui dong chi ni, Mangzo nebu gui zhi ta, gik si ro kyeb ki le dun yabu zhu gyuru yab gyuru qin tu. Digli wu nebi wu ni cu, pion zhiong gi zhong dam du churu nyo zi ro kyeb guan dong bu yi, dao yibi ci ni shu dun ni ki nga zhu san gyuru yong zha cong du to, ngo zhu qeba da xi na. Dao yibi ci ni shu chung ni ki nga zhu, nebi le cho zun dam du churu tu ni, pion zhiong xi zi chung yi ra, gi zhong zong gi gi zhong ga gui sa gong liya shu gin ti pi yu. Dao yebi ci ni shu dun yin ki chuzi yebi para, nyo zi tun yu ni. Resu chong zi chung mi ni cui kip tu bata, che shir che ba gyu mi sum gen lam du shu wa ra zhi chung wa. Rim zi che na, zha wa che bi mi zhang, ngab gi ngab chu ngab ke yu bi na, chi ge gi mi zhang, ni ki chuk chu cui tu. Nyo zi tun bi ji san ni ti ge, che ma ra shi zi chong gir ki reng ju nyo zi ro gyub rim bu tang bu che dum lak dar chi xin, tab zi tang bu ro gyub guan dong bu zu di. Zika ge chile rogyob ge dobshu, jikdom gwaetong ki, minne tsuyogyob ge ledun, nuishu yugu bi otan tuyuzung, nyinga chebi mangco nebu guji ta, chendom nguanso jindom gwaetong, memar menju ta, nebu so ge ledun la guji hurda dong xindu. Mingar ya nyansi tsuyogyob ge ledun ka, kurim dibinga bi xin yubba ta, jitu ge rogyob dobshu ki, minne kyunyo ne chesir chiba ta, shortun nyo zungan godan tsunzin ge chedab tuyengyu che di, nuishu kangyu tuyene zhawa chebi minne tsuyogyob ta, nye gora mangco ge cheso 电价里啊，给你钱的去了。

0: 직균속배도시댐보조
1: 양균렁부사바람배배균승리계공감사샴러지둔속배도시댐보론조양균렁부사바람배배규제

0: 송기로 샘제 매범하세. 타동 참에 신도다 모제 도그유 초안이 최간 침을 남기 모제 다르 사바타 냠가와시 유지 시부시. 熊战 수미긴 좀다니 创습 유고르 레칭위 주기 강릉응기도 시중샹기 평매도 류비 사제 모니기 피해주 강릉치싱 최간 침을 남도 신도 토바타 치료토 가르기아파 현대 총두제 시지동 두비 신뢰타 직내 유고르제 초두기 직시주니 유고르웨 냠리츠 제주체도 두디 망조 투잔 숨기의 윤법 대표가 퍼기로 대가르 규치 지신 니도 니생으로 총주 냠디 변조르기 윤법 고르치갸다 두지 듄지 심시 유고르완 버친 레블리 유롱 티게 셰브슈 레디기 뷰체 레소타 짐부 토른조와르 군디 눈디 티브게 딩진종 미션 파자 칸비 수주 칸기 주가 진이라 지유친기 게람 숨지 듄 규긴 전종 그 초지 퇴도 침바다 듄네 수주 칸도 주부 시작도 제제 대표가 파르규 나즈 칼라타 되강기 짐바르네 사니카기 유고와라 심즈 쿠부 샴디 슈신 장시 싱조봉을 듄네 용보 퍼드 치바다 딩진도 용게 남 디가르 네스 디워타 유리 되게 남라 레기 응어슈 피오치 유지 시유버시 게람 숨지 듄다 타니웨 카라 종종타 파르다 지리 레고 창알레 메비 진예 코르도 유고르 신김 주이 칸토 징뉴기 파르나 칸바타 가르조기 처구로 칸고르 가르스치기 총습기네 사드윈조 유타 뇨지지기 지류 남비 냠리 쿠드히 가르싱긴구와 츠리노뷰 사고바라 초크드 가르스준드니 유고와라 뷰리기 샴디시와다 투츠 사제디기 망초라 리슈타 버파르기 쿠급주시시 난즈 니급신 뇨존 치범민바라 유고르와 라리아 용드 유바타 유미티웨 추부차바 차지 인시 송도 대외인 진중 쿨미디 딩친 종기 유고르 냠리 강리토비 차르구치니 코르돈 유고르와 남 Kyokzamzhin dweebzam minbara, pyo se dodu ji tanga, nro kimdu gyo tin ji, gar tso wo ki mibungi dweemoje la ru ji, dwe nyin dweebi nambashi sui yu. Taja, dingjin zongi gyelam sumji dun gyu ne, jungkam sungkyong tanga, benjor pegi cho nyin shiwi, zogdengi pargyamshi junshin yu jing. Mengshi jigui gyundu tuyuk changdu qingbatan dun ne, zogdengi pargyam ti, sagon pegi la guji chibi, gui shugin da tanga. 从今当从十年之间，这三度有信誉。丁金总，人力团有股聚集局长选拔各一方面。俺自母体天天给人力有股给表达也不少的，学习表在六十多年，给咱们宋记团聚集总店给拍的样体，总看这不谈，从十台给个别团开团就我前年。 미티웨마와 딩진도 용니 딩진의 가보용화를 제주인시 사르구바르 시도 승리게 팅디 직균 소빈 도시 덴보른소 양규 렘부사바른 베베규지비 치리리 전부잠다 책이 샴라 무튜는 디그 룽친 리궁기 치리리 전신다 카남 세로나
1: 콜레 디토라 미통주루 껴주담 소아기시규 현다 민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두충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주 소스 남비토니 타즈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즈 남비토니 북드 문규르치도 베부치 케단 냠도 중국디니 저니기 남비토니 티럽지 문도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지 중국 남바지에디 베부치
2: 中央人民广播电台 民族广播
3: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2: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
3: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4: 第八讲，供奉中国与中华民族内聚发展，辽宋夏金时期。对峙如宋辽夏金，都被称为桃花时。习近平。辽宋夏金时期，中华大地上政权并立，契丹人耶律阿保机建立辽朝，916-1125。耶律大石率部众西迁，建立哈剌契丹，1124-1218，史称西辽。汉人赵匡胤建立宋朝，960-1127。史称北宋。1127年，康王赵构在应天府（今河南商丘）即位，国号仍为宋，史称南宋。1127-1279，党项人李元昊建立西夏（1038-1227），女真人。完颜阿骨打建立金朝，1115-1234。这一时期还有西域的高昌回鹘、于田、喀拉汗，西南的吐蕃、大理等政权并存。这一时期政权之间的战争使得人民流离失所，对社会生产造成巨大破坏。中华民族的共同性却继续发展。在政治方面，各政权竞逐中国正统，越争斗，政治理念和政治制度越趋同。在经济方面，各区域经济冲破政权并立的阻碍，形成互补共生的经济框架，成为政治整合的深层力量。在社会方面，各政权都推动所辖区域内的族群融合，这些局部性交融为后来的跨地区深度交融奠定基础。普遍的社会礼俗和共同的心理基础开始形成。在文化方面，更多族群文化汇入中华文化圈，多种思想文化汇通融合，三教会通的文化共同体开始形成，中华文化发展到新的高度。在辽宋夏金时期，彼此竞争的对峙政权和交流迁徙的众多族群共尊中国认同，共筑中国版图，共成中国之志，始终无改对大一统的政治追求，无改供奉中国的统一共识，无改共塑中国的愿景。内聚性运动始终贯穿这一时期历史发展的全过程。各政权为恢复大一统秩序而展开的一系列政治军事活动和社会文化事业，有力推动了边疆地区与中原地区的一体化整合。特别是辽、西夏、金等政权的开发经营，统一了原本较为分散的边疆区域，丰富和深化了多元一体格局的内涵，为元明清三代大一统奠定了坚实的基础。第一节，竞逐中国正统。辽宋夏金诸政权并置，中国大地不再呈现出统一的政治格局，但各政权彼此碰撞、攻伐与互动，以争夺中国正统为共同目标，力争将自己纳入中国古代正统王朝的历史发展脉络，在客观上形成了共称中。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전쇼 한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
1: 中央民望关切农村联控仪。
2: 他的你，三九零两站列在数据推算仪。
3: 세계 넘버 2 샴라 생규로 냠자 리젠 쇼규인 디가 리군의 비빈 니츠 로직기 공 상하이 냠레 지수지 텐진 우초 링 조시 시진핑키

0: 콜라시비 주종의 전고 섬년아 된데 콜라시비 주종 말라 강자식 조교다 지달체네 콜라시비 주종대 교르주다 퇴구창도 동규 퇴럽기 주시리 랜딥치 중규 주시되나유 냠주다 냠주 냠주제기 콜라시비 주종 따와 균형체도 중규 초가다 락당 제대 콜라시비 주종의 체이 세슈 치로 동왔다 자주라 되네 미르기 시디다 공비라 송경 제대 미르기 레왕직둔 소보 준비 중재기 미직 용라 디기 디베 치와 준규로 그디 동신유 텐기 점링라 고급더 전농 냠도 내유 초장배 증로다 송경 증로 균둥아 퇴신 유받다 소장 바르기 해바 균제 메버라 치로로와 서법 태기 동도 직라 직두도 퇴못제 점링 막진 입에 제수 주비 계지 말라라 덥시 침부 포신유 점링 가르쳐 바르 탐 난주의 지달체급 시비에 퇴럽기 지시를 믿기 로지기 공 상하이 냠레 직주토 눈바 시비에 총두토 조시 시진핑키 콜라시비 주종기 중고 섬년아 된데 대외 도시 침봉에 토네 주종기 간에 세나와대 다왕 장념 라다르체대 점링기 레왕대 계급하기 미망기 투몽토 등진체급에 뒤주진받다 계지 침종라 지송슈대 계지 직수대 계지 지도 코네 냠도 소급받 낸듀나와 총망증로 락렌다르네 촉배 첩스이다 뿡가 쟁괴라 오괴치바 미자와르 증규 타베다한테 쥐종기 중재 대회 망왔다 대회 장시하기 권에 계극하기 미만라 토바라 치바 자주기 치듀나 낭진 체대 계극하기 퉁몽기 문진태 자주 응원하 교로바라 그디 동화지에 이마시 콜라시비 주종기 춘고 뛰마타 계급대 계지 직주 개다 촉주 잠기 갑교다 당린 셰싱 콜라시비 주종기 자로 촉중 뉴욕다 르니와 웬나제 서귀숨도 직주 니둥아 주거다 계급 촉줄 학점 대나 찾아보웅아 쇼유 콜라시비 주종기 춘고대 중규 출신의 계지 라렌도 교르대 대순슈 친보 닌지레마 대바라 응유 겐지덴디 콜대 콜라시비 주종 교르주다 퇴고창도 동와라 중군이 다르비 동겐 인라 디베경 락린 다르겐 인 중국 조지 콜라시비 주종의 춘규 탄예 익제다 디베 장시아 록둔기 콜라시비 주종 말라 뒤교대 중국 도시의 춘고 자주 집에 겹석가르비 딥 나지수 겹자제대 콜라시비 주종 고르기 중국 믹제 가져왔다 락린 자주 유림 대명아 세지기 나르베 계집가 계지 투몽은 진직도 체유 치외 중화라 녀주 치외 준이기 계지 침종라 덥스이 침부수바라 미게 중국 내치대 초마진로 오마 락렌다르유 중국다 냠제 계조지 시디다 공비 탭자 주디 냠제 계조지 주림 계진라 갑교 뉴덴 치바네 냠제 계조지 시송 자주 카니슈 쩌꾸나 슈베바라 중국 로덴 규르밍아 냠지 계속이 왕자의 니법라 송용 체대 도다 바르숨토 창샤 창딘지 초수랑유 콜라시비 주종기 소장 돈용 메바라 미대 중규 응아르베 돈용기 콜라시비 콩비기 나바 계속 제주리야 그디 당유 보스리 계급기 로규령 신기 국민 망도 동화다 상하이 냠레의 직주 콩비다 톱치를 로규로 그디 동화네 아프리카 난지 계급 니슈 촉배 난쇼규로 갑교를 치봤다 디네 이시에 마주 응유간다 다르그 럼뷰 탭자 서빙 의관 서버소 디부 서버 뒤에 파라 중규 콜라시비 호조 예급기 투접 정신다 계제 슈방 삼제바라 치루 단유 아베지가 더 친지 주배 계급급 중은 숨라 고제 미도교 초용네 라다르 쳬버다 계지 레군 구다 계급 응급줄 학점다 냠토 콜라시비 유분 용동다 공배 적대 난지 조규 전고 된바 중규 콜라시비 유분 용동기 주용 말라 되고 창도 동와라 균등아 그디 당대 콩베기 중재기 미직 용라 편바 중유 니람로 셰징 미드브 징뉴다 초딩 링니소 신장 사공기 주종 고르기 내둘라 미데 중규 초가다 냠도 주종 직수 균제 메브라 되고 창도 당유 콜라시비 미드브 징뉴 주종기 전고 시바 뛰어봤다 점링기 미드브 징뉴 냠레 직조 조규 전고 된데 중규 계급 카드 냠도 미드브 징뉴기 콜라시비 주종대 총망 냠종다 고이 냠주라 그디 단유 니동 숨주송을 계급 기장된 레기 미제 개발제대 군민 경우 남아는 신기 탭자 조대 중국 콜라시비 넘시의 중감 주교나 후당한 슈버다 계지 동지 강조 규 전국 등 받았지 다루 다왕아바다 계지 초등 주시 통마대 lekzhub denbe nga takju chebata. Zhongguo chua ki zuishi takju lamsu sattu che de geji dumzhi kekung lamsu ki tongja nuide nga sabyu. Doshi ki dunjuo ki lambu sebara che, nyamle ki zidu denbe zhonggur du. Tianjin ne bishi kai ke para, Zhongguo mutu, Shanghai nyamle jikzu cuibe geji jizu da nyamdu, chongman rinlu ki tarja tunburu jengwata. Zhongguo jujungla dine kolashibu jujungla nubu jimba. Lakdang zhe de miri ki lewa jikdu da, shibe yatun ki wedong chobe dunjung dushin yu.
1: Diga lekung ne biwe ne cu. Dawa gebe ce ni shu ji nian ki nga zhur, ge si ji kipan sanjuru shungtun kan ki, lo nga cien junga pe go cuba ta, kumto bobe jujun zuwe sanjuru yongzha cundu riptan riba gongco xie xing. Nursi bu zhe yu gen kupe, ge cien dian pe nursi si ju ki nuba dun bi ta, ben zhur ta ji cu bu xe tobe pe ge zhujir gu di dong fe, zhe yu ne cu ngu zhu na yu ba shi. Nursi bu bu zhan xun fa, lo min ki, Debe longhe shing, nursi ki jiko nyumchi ki penyu yunche mebar toro chintien, benjur ta jiso byuche tope pige le degyur nyuden toba ma se, nursi ki yuntu rengsi ngunjur chungten, nursi ti gekeb chuyong ki mengsi ta, gaden kechin shikin pe nubu ngarwe ngose todo chingyun. Nyedong nishu zekji lunhe, nyedong nishu zenga lue par, genyong ki jitang jibe ngunzi yungbob kyondom gortong juru chigyada jume chuu simba ta. Donggu kyuandong gul tongjuru chigyata sumchu suyanga simpati longa chen choksunpe tuyugab tandu na changmara panu chetam chung yu jie ngu zhu na yu. Xianyang kongki, longa chen chunga pe tuyugab su ngan chui tiwe topchin ta denling, tonyum, gyuntu tuba jie ki nursi jik kuda jun di jiso rinlu tingzab jen si zi chanye ngun yu yung huara takju rengxin ki pirim chung chi nursi ki geni denbu si kodun cha gyu hin. Dol du ne ju na ngar we chuk huda ki ngun yu jie gui ba di. Tangbo, nursi ki tupshu ngu ngarwe chiru donwa tang. Nibu, nursi donggu chubzu ngarwe lesu donwa tang, nursi ki donggu tiwe mangwa mii toktu mungu jokpa ra ka chokpa. Genang ki zechu la gyabyur chepa. Genang ki kurju chenpyu nangne guishu chiru donwa. Sumbu, nursi ki jiko nyumji ki penyu ngarwe toru donwa. Sibu, norche jiksu gyurju ngarwe ding sabdu donwa. Ngaba, Nursi le cenri dan tunbe todam chepe chuse ngarwe toru donhwa. Chubu, Nursi ki zunye kekung ki nyinga ngarwe sewa je reji ngudu na yuwasi.
0: Diga legu ne bebe nizu. Nidu, pinglu misu zangboro chusing cenri ki chuda likzhub chung yu. Teto ne dawa gebe ce chungi nyinne gozambe pinglu misu zangboro chusing shadong ma je kongi chusing zhushu ki chuda dilanga likzhub chunga chung yu. 인데 추주 주급어라 최다 지견 조승시 진조 추도 적도 십시 군에 튼데 진장 총규지 조람 군에 칭년 띠네 수조류 다딩 최다 제유 인비 진조 총규지 출람 링제라 지르니 슈저지의 정중 시점 예바다 럼규도 삼바 중망신 출람 작교 인바 총기지 로그다 람든 로그 냠제수 쳇신유 매규도야 피집 님에게 졸업기 쇼긴 대배방기 죽어도 쇼즈 균제미바 균도 두고 유배
1: 디글레 군에 비웨네츠 정중 튕공부 체니 쇼드윈힌 라게기 감세 예콘 사자 상마리 케페 예급진베 입지 시진버리 통마티 므소 협자 셰페 정진 중국 조준라 사신 대배 투탄 발동기 대교로 코드 제바시 총결의 주용 인안자 야나 내딩기 기람든타 나기 타교기 강인숑 사감체지 남아 표송 처과 체제 배급조수 계급인배 투타 발동케 청시 멍시 최고 창부시 제유바타 멍시티 청시티 나르베 내레케와 체규티 니베르시인 계급기 각도로 후다 체제시힌 정종 통공부 계급사제 송가르 최시르 규주디네기 조린 순파 유더 전체 俺去杰克坦斯规矩引起车系托布提配件的吞解切片也用杰帕尔东引起车系提借用的密列国坦成就俺心不谈日规坦萨托尊金库更吧提醒秘密库解锁拉贼给干年内了匹配尊金托布谈也用所崔西尔巴里基内电气习杂托布贼提得不及言帕尔有杰我这拿云 Sungariki Sangwita Pardajiri Gyachane Dongchayin Parki Panakamsu Sekholar Bargev Yubata Bariti Masi Sebu Yumu Wengya Yuyin Nazuki Shuki Nyamdo Tepe Baritoki Nyengyu Nangwambasin Tizungki Sakam Nesa Tan Tungungki Nesa Yongsu Jiksun Yungumi Takju Che Mebe Tangtongme Sungariki Baritir Ngibartu To Nenpe Yibzi Chebeji Sine Ngwesu Juchukuyu Yudachuanki 让业界用一次性质本地托马提

0: ཁོ ཡེ བ ཐ པ ཅུན ཆེ པེ པེ ཡེ ཐ ཅ ཧ ར ས གམ གི ནེ ས རིན མི ཐེ ཅུ ཆོ བ ཐ ནེ དང ཤིབ ཚ ལུ ཅེ གུ རི གིན པེ པ རི གེ ཆང ཤི ཅུམ ཅེ ཆ ནེ ཆང ཅིན ཅུང གུ ཅུག ཅུན ལ ས ཤིན དེན པེ ཐུ དང ཕར དོང ཁེ ཆང ཤི དེ གུ རི ཁོ དུན ཆེ ཡེ ཅི སུ ཡུ ཡུ དེ ཆན ཁེ དེ ནི ང ཚོ ཆང ཅིན ཅུང གུ ཅུག ཅུན ལ ཤམ དེ ཁུ དང ཤུ བ ཐ ས གམ གི ཆེ ཅིན ཆེ ཆེ ཆ ཤ ཅི གུ རིན པོ ལ གུ དེ དོང ཧེ ཚབ ཅུ རིན ཤི ཡེ ཅུམ ཅེ ཁེ ཅིན ཤི རེ ལ ཅི ཚོ ལ ཤམ དེ ཤུ ཧེ ས གམ ཆེ ཅིན ཆེ ཅེ ཧེ ནམ པ ས བེ ཅི བེ ཐུན ཅེ ཤི ཀ ཤི
1: 제수 난수 개용기 입지 신진기 빠리 좀 되기 꾸주탄 구남 강대 이민 원토와 제주 희시 송유바시 디글이군엔 베베니츠 랑게기 미드브링뉴기 닌제 차뇽 섹시 꾸주 제제 로니낭 답동차 파르바다 롱아젠중어 베링 진뉴 차바라 마죠 고르 통주루 치시 제고 초바다 섹시 소라다 게든 진뉴 중감 주준교 수친바 제 종유 정시사슈 랭은바라 랑게기 닌레 차뇽 섹시 주체 통주루 칭압결에 개유바레 장가디 항상 그 바식 인신 니도니 휴접시 르 롱고로 통주루 책동장내 생기매바다 로니기 투주나 답동차 파르유 섹시 그 주체제 루부도 파르와 되니 삐입 침무 젠주 초용내 교수 침배 임바레 레리는 그기미니 민가라 콜라시비 삐입 침무 젠주 자착슈다 튜레기 튜윤라 초감 집에 전도를 싣고 소유
0: 디글레 군에 비원에 추 니두 슝람 짐주 디차제 짐키 소츠 최신티 급춥시베 예유메마 튜소 균레 오유랭칸키 최소 티니시베토 주십팅 당부 체규로 표유바시 타딘기 소츠 최신레 큔 류구타 튠제 야데 듄주 유진 디에츠 칼로정 규르케 랑코르 쥐람 토규베 차긴타 디게 탁주 자튠 게주 럼루소 카세스 유바타 자신의 랑크로 동화타 랑무엘 메더과르 랑크로 동화 페미 랑크로 세계 랑크로 제 주지타 디신 로그 강크로타 격주 류제 속보 토담 소기 응세 되베 내드는 미디 믹세 정신께 럼루타 지덥 투상 수유진 슝남 짐주 대자 송윤 제바타 첩지 망패 제도 협제 단태 망초 칠규를 뜻디 중주 소취버시 최신나 칼로릉 유로 랑크로기 믹세 덴비기 치든 수유디 칼로릉 유로 랑크로타 칼로 교파를 람디 투베 랑크르키 진뉴테기 진니 카세 쇠바마세 당동 칼로릉 요르 랑크르키 칼로릉 요르 진뉴 꾸주 제베지 중람기 딤드데 자테 팀게케 차주 되나 칼로릉 요르 랑크르 튕게 치케 켈레타 낭진 켈레기 탁주 당린 제구바 카세 되휴 칼로릉 요르키 진뉴 꾸주 제메베 칼로릉 요르 랑코타 칼로 교파를 람디기 진뉴 덴베 랑코르 줄람토 규급 칼로릉 유르 민베 랑코르키 덴비 실송 토담 세규시 최신나 라토 카바라 갸바타 녀라다와소 랑코르 동베 데자라 고긴 소웨 차주 유바마세 딤주 튕긴 롱와 함야나 주제 첩신 현다 수리라 무제 고르 니제 옌헤 고르 갑제 맨 주주 탄 첩지 랑코르키 칼로베 라케르 다와숨 네급 강냐르 세척바 카세스유 슝람 송주 제디 조율라 고긴 소웨 격주 류제 속바솔라 미디 최신나 척제 마토바레 대제 남야나 미게르 컨룽키 슝람 송주 제디 딤주 민페 제고비 메초베 덴베 제휴 최신나 로그 강코로 리그주 민페 쿠리키 줄람토 규급키 초주리 뉴체 교수티 제리주영안에 제리니슈 파레 리그지 세주마세 로그 강코로 단네 슝람토 규급 독초수 조미중화타 뉴체 체레게 미중화 짐주 다다타 게네 동미중화 티신 라토 카바라 갸바타 녀라다와 소키 제주 유미중회 덴비 카세 제유바시 대단 첩지도 최신나 로그 강코로 동케 타 슝케 니게 덴비 따라 대자 사무 균괴배 덴비 제유바시
1: 디글레군에 베베 니츠 니드 예급 돔지 주기 캡라 제베 정실에 응은바라 딜루 따와 탕보네 뒤미에 파라 예용기 시균 연기 솔레 킬레기 케보 돔보로 고르 통주로 시링아도 개개니 슈다 제바 촉레 개바데 퇴송벌레 개제 줍든데 정중 촉파리유 솔레 튠제 기신고 균두응한 파르베 겹중고 다와 당분에 준비해 봐라. 시균 연기 솔로의 캐릭이 레니르 용법 퇴송벌에 자제 촉도 정중과 파르데 시균 연기 솔로의 캐릭이 기보 퇴송벌에 자제 줍든도 정중 촉 파교야 그리 토비유 솔레다 체진 젠부 사이더 심주칸 솔레 벤주르 심주칸기 군진 관빈키 캐릭이 기보 종류로 파교 경종 톱든니 초정리 총리의 용법 덴뷰가 파벌에 중었다 초현식리 솔레 키레기 쳔베 마네 응아르신 균류가 차데 종례의 용법기 키보기 체데 질로니동이 수수 로춘기 로규 투총기 주제 토슈솔레베 왕기제 제제유 미드브징류 토 넘바시바 종류로 자제를 침받다 제쇼기 그리고 균류가 체로 침받다 뛰니 제유 둔제기 그리고 체로 침받티 人工 파교야 그리 토받다 미드브징류 튼기다 배주다 저와 유베 로규 레리기 기보 종류 파교야 그리 토바 진다 당분에 뒤에 파라 로그드 레레기 기보 퇴충벌에 덥직대 정중직 파르바테 시균 연기 솔레 길레기 기보 종류로 파르베 대교로 조보식시 관빈기 대낭내 지수 능립다 속조 능립기 춘베 뒤줍록람 레레기 기보 퇴충벌에 덥줍게 더 정중아 파데 로그드 레리 용기 기보 파교리아 리기 뷰세 주제기의 신유 지송유 라제 뒤제 토베 수준 레레기 니지 뉴바 뉴세 퇴부 인신 진짜 당분에 뒤에 파라 수준 내리 대 튼례 제다다 진단 제다기 징짐다 토림 초수 지교를 체조리야 균등아 그디 담았다 시균 연기 락제 뒤제 토베 수준 내리 기케보 퇴송불에 가장 업주다 정중 직 파르 봐 시균 연기 솔레 길에 용 기케보 가제니 구다 정중 축파주야 그디 토비 제죄유
0: 디글레 군에 비웨네 수 사고베 중국 계급 장람 초보 체육 공사 내 신도 제발을 신나 다마구베 체주님 내송 장람 대천기 단다 라린다르회 장람 샤주기 균대 주비에 총미리 샴대 수외 멍시토 균대 주비에 총미 주기 기계 남라 사카르키 세경 라다르 제바타 장람 지니 숨레고추 라토 카바르키 준데르 기계 기톱단 체디 셉시르 체주 그 사도년해 균대 주비에 총미 주기 기계 남기 장람 지니 숨레고추 라토 카바르키 제주 준니 체주 그토 토글 체초바타 롭스뷰 예용 기간 토담 체지 말라 추이기 체진타 기간 기 토담 십두로 라주 체베지 니도 니슈 더주류 다와 구베 체주 닌네 다와 중이베 체 숨주 닌 파르키 메고르 덴네 법주 소리베지 바시 응위장키 사가르 덥주 톱주타 디니 지단 주베 총미 덥니 힘바타 총미 사가르티 메고르 바스 지와 함이야나 뒤네 파르베 줄루 니주로 제수가 유바시 제유 메코로 바스 더와 개베체 니슈 뉴니네 손 지치 니퉁안 천존 지기 휘바시 타딘게 장람 샤주기 균디엔 주베 총미 셉슈나 사도넨페 기겐게 사카르 세교니 장람 데첸키 롭스부소 데첸 듄기 기겐라 지구르타 기겐라 펜디 준베 레튜라 나르베 쇼뉴데 규체톱 거시 라다라 튕규 체베 므줍 쳇답시 이마타 다와 개베 체니슈 듀니네 손 자람 샤주기 균디엔 주베 총미 트위키 기겐키 자람 지니 숨네 고추 라도 카바르키 준니 기겐키 톱단 체디 십시르 치듄 쿠토 토고 첸테 롭스뷰 개용 기겐 토담 체디 말라 트위키 체딘 탄 십두르 체디 기겐키 톱단 라주 체베지 다와 구베 체주닌테 다와 중립베 체 숨주닌 파르키 주지 메크로도 덴테 법수수 조레지 바싱 우장키 덥주이 사가르 톱주티니 지당 주위에 총미 덥니힌 비나 지당 주위에 총미 고르 체동 단해 바스 뉴디 법수 수저외지 사가르 나동 투표타 고르 응업주 따라 배주 단속바타 균대 주위에 총미 추기 톱단 십시르 체폐 기겐키 고르 체동 단해 바스 뉴디 미골라 대네 법수 수저외지 사가르 치직 투표타 고르 갸 따라 배주 단속 유바시
1: 디글레군의 비빈니스 비징 롭지 미마맹강기 멤버뿜람바 장샤오회이 니드 초베 계급 초된 대단 우렌기 선규로 용라 총대토 착전기 내니 문제 증명토 군기 캘린체베 주드 메베 나자지 임무 원자 내신 면주기 락제다 특주 진리수 침바다 뒤 착전 내대 단다 면주다 춘진체 투베 체라 레비여진 네바 망치바 차기 용신유 제송유 장小회이 착전 내라 릭망부 여봤다 대시기 처봉 리뷰 착전 내리기 도담 제답라 종례기 도담 제당 주기 여봤다 문제 네바 티레기 면주 까제 치봤다 니윤징라 너소자 침부 제기유 wen jia la ze yar ye qin de qi mi men ze tuan ba ta dun tie xi ji che bong ji bu chak zhen ne ba mang qi ba chak ji zhong ma se la ri ya ji zo den da rang su le ne tuo lo tu ba chung yu ji song yu niu xi ji chak zhen ne ti ya qi mi men ze men ju da ne min ze ju ru men ju tie xin chak su che bong bu zu suo ji men ju la ze da CART yi zuo bu che be che bong men ju qi de sa ba de ne chun zin da men ju tu ba chung yu 뉴시기 응민 리뷰 착제 내 더불어 전부 있나 중국 사도 제배 상하이 주시티 배적교로 토뉴 신제 시비 면주 제법규 내부 망치바 차기 조교로야 로그램 톱데 군대 미 초배 주제 돌립기유 착수 처분 부조 제대 착제 내 면주 집에 교공수 비진기 주시이 미상마라 부조 제겐 유여바 문교를 중심 점닝정 신기 간에 가주 제토 나라 라제 태기 제정반에 nyamkyu chikenda tine niti chikendo kyori yu. Zhang Xiaohui yi, chasu chabung burzu chibe kekungsu, zhungu ni zemlingi dundiedu ne yu be, rangyegi nebu maang chiba, lakze chakin zombe malawo menju tuba chung yu. Tanda chakze ne ni, juda mebe nazaji minbara, kedi menju gawe neba cha cheba yinna, menbe menju chitab nazo da, lakze nama chokdu nga pechu chede nebu maang chiba, chakye yungkyuru ya rogram che tup chi sungbata. Zhang Xiaohui yi dandung, kedi dham malik bada chakze ne po ba dengi cheba yina, tere kade yangda choba da tuido du menju cheba, tishin ne bada mendu minne wara jidu huda je che de nishi kangyo chakye yunga che gu shi jima la bugu titara nandung.
0: Digile kune biwe ne su, sakwe bada cei nishu du nyin rang chung tungung bu ne shinto chung kwara xing na, ting di pen chung ge chung ge damdu churu ge nyo zini ne ba le nga kong su to se kang kya nyin te kyok shu mang bu rui ba tan te gen le nye gur tu damdu churu tuen pe mu zhi nyo zi xikin ba shi. Dawa ge be ce nishu tru nyin ki cho zi ju tan gama sum ju zam la ne ba le shio su damdu churu ge nyo zi tuen te pen chung xe zi chung ge re ge chung zong ge chung ga guru min na si me tan zhi wa che be ne zu cip jin tuen ba shi. Rang chung tung kong piu cei nishu chou nying ki chou zui juan nga par se xii nio zi ngong go rinpo nipa lian zi qi gu su ba tan zi san le sa do du le tuan cou zung an ne nian zi ro kyub tan xur tuan se xii nio zi ngong go so ki le tuan bie war zub zi qi xin yu. Zhong go rang chung tung kong kou zhu ngui zi yang zhuru di ne ki tu rim su zhun qi mo hua guo zhao cheng ki. Rik zi kye zin ki xim zhu dar zhu qe ba yu. Yin ji ce to hui jiang zuru bai ri le ngun ba de da na ge chong ga gu du yu ji ne ba le nga kong ki tong ling zang bu yan la chu wu yin pie guo ba rong qu du yu ji tuo se kang jia nin tian qiao ru chung wa tan qiao ru nan ki qiao shu ti da chu lam tu peng suo ti ba ma se yun tu ma sa de xiu ru hui ta de chao du yu bie dam de chu ru le ju ji ge chong ga gu ru lim tian min de xi me cip xin sui yu ji wo zhe na yu Tirdin, Taiden ki nuisi tini, nani penchong gyechong ka kuru dunbe ce ge nin tunbe kyaqrum ciuhi raka shorwe tunjin ki zhungin ta menzha washi. Rikji kezen ki ngozhu na warasing na, kyaqrui chungwe ji nyurdu yubwe damde churu na ngobu menzha wa mangbo kere yungu yubwe, tile chungwe nuisi ni kyaqrum ciuhi raka shorwa le chua yubashi. Tidan chepji, goba rungchu ta tunin zangbo gyechong ka gu soki sacha kashe su chu ga ne ge gi ciu chaksu yuba ta tie to sanne te kare gyun tu chaba bo xin yuepe rikji ke jen ki cui gyu min nara du gyu ne chu lo tun gyu ro to sun chi gui pe ting gui che yuba shi.
2: Mimi da chi ki ngan zu lak bar chu gi ji.
3: Mimi bu chi ki ngan zu le bur chu gi ji.
2: Chu chu di chi ki ngan zu chu zhi lian bar chi.
3: 작도 두께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2: 미치키 저양시 경저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2: 서초 강시키 유키 민남 경워치
3: 미리카키 등지 야게다 투몽 두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네사다 독슈네사 저완네사 제이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탄들힌제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 퇴바
0: 셰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쥬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글링게 공컴사 탄데키랑네 생고 속배리 센티 중앙 롱친 면친 지켜블레 공키 벽에 롱친 더 구지 수비 미리 양년리 센시 안일리 센서 경보게 주히 텐디리 센나 편종수 내피 멤버타 로퍼 댕퍼 셀프워 제키 셀프트콜라 모두 시기타 믹스에 캐주 댕피 송생 예목하지 냠추 수두쳐 天安的错没不你做日无黑不来黑下流得不足那边没有托错得起个月线谈天没到总体路去思归他他能行错能总体来不想所说错得起劲门白下人一起给月家一起没了月给民主活拿错血别给干军途绝不及时别行为精锤单别起给谁几个坑天 没不你每日记音婆给林堂秋千那我堂门别下不住你每日记闽南的这片随军下不住实行天南落了走康水堂白墙他们下不住去你里松地狱铁大春天白墙了路给云人点白马车随军切不赢呢推着军牌通马塔瓦长行 他们下不住你阿吉拉米丢开插进去下去等等点片恰恰接了一下就不多

0: 天天我那错老婆你偏讲路由器没事我的哈天大早你偏讲宁这社会器没林总的哈这一座没到错老婆社会器轮着总结束错掉钱的钥匙老婆一年人一起改月干一起没了新归的哈归对了电梯内去偷归去水土
1: 全行为精准蛋白质给谁几个抗体老婆你每日记音婆给你敲起拿去老婆下不住你路由器闽南的这边随军路开了是我的天哪走索不到了西婆秋浪西都为下不住他牛布一西婆老婆下不住八七西婆吃住他边边屯了西婆婆母娘土这边再归下不住所有
0: 老婆娘，俺做我们家把电梯错掉去不他，老婆下周忙起我呢，这边不他，再过说他就完月钱，老婆忙出下去，那么得不得了，等得不看，那个忙不明显，作为俺去什么电信，三公里开去，我先退不去。
2: 슐롱으로 아프다니 그 닉딘 호구빌로세 아프다니 깎고 안연도니 깎고 남밤 예즈리아 바까디 마렐라도 용리 굴롱으로 아프다니 그 닉딘 데야 데폴라

0: 新格林克空气推荐哪里呀该去哪里个错下巴塘萝卜门婆电波索克年轮民主会松懈科技我追随不堂家连格克年轮土比森平前呢下面了连格年摩托接着来前先把那么先做那手米卡日子呢罗布琼卡列起来连个崔格阳卡列起死了杨卡日
1: 错个事情为，明子也人工面筋，没有的嘞，全民都是说是。看见人家建设了，可松下来没讲，干么子人能吕布罗差生啊，可团结一月。
2: 给他六十岁啊，就别隔离，给他给几岁个，给他去苏北去采集，给他给他十九三个女婿，十个个是。
1: 给他给破坏土色了，好米松年啊，怕那边，因为让给他呢，写了个菜去炒鸡。
0: 话题提供了，得不感谢给切入感觉。既然给苏北呢，车棚通讯部查看这有事，请用这边呢，感谢人呢，车棚三幺松赞看几个月。
1: 既然没有的嘞，从你这边的解决了几次。既然给苏北搞了全部几个月。
0: 接着，我最继续组建，让你给厕所谈，你们都别准这边的呢，要不没得关了。
1: 没有通，从你退你电话信息，个几点别给进门来的。
0: 给人家住热度牛巴的起来，给人新购店面，每处阳光密度削弱些，作为能干脆集中油价，干确实的贵。每边有呢，人力车些有，因为阳普通用久用完些不了，能够能够。前面有边往去，没有地里还全年店，全部有边往去，没有地里还最外出，最多那位往去，没有地里还第几店？
3: 俺做孙波那边往去，没有地里呀，全人给出。南无阿弥陀佛，佛给给咱们年年转学，看到听见的三星八年，中央密码滚雪龙天雷公给佛给请咱们去。
4: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5: 陆中去短剧集。
6: 中出也挺有气，
7: 陆中推出。
8: 咱现在为陈卓林给公开么事？今天呢，谈到生活作业题呢，中央农村人民基金会公开，培养成人托管的区别，陆中推出级别，取得了成绩。俺听人给李晨做讲授，跟别人讲错言。 天地里在那古边母体间那么灵该错了，习近平给推了三百中国开军队，至少人路给光白，老将集团西不来，但经过这活动，请大家结合全国性，请将拉大结合的国说，人民性过去学一遍，那么灵该错，投了两个新疆人口了，各说说。
9: 当今过去活动，请大家结合全国性，请将拉大结合的国了，我就随便了。巧用呢，请大家结合岗位团前提，也不行，主动面了，恰存了。人家其实呢，看着杨大不是移民团，确实给卡的，学前面几天不是。那其实抗议时呢，当当请摩尔给，这晚文件堂写到杨大吧，结果也的是。这个书记习近平给电脑话了。 当当，清白跟这晚呢，早晚有别那段时间了，他就也不中了，清江谈不谈，当谈话，结合谈话这用个这了，他就也不么中不赢了，清江娘不谈，当娘不，结合娘不这用个些。这座人楼给清江给，年把都当今过去清江拆过了，当今过去呢，年把都这座人楼给清江了，电过不是。 让给多村民当今对团团迷茫跟对路，只叫给村村是赢不谈。当今迷茫人过去接的，这村民当接这点别接不谈。
8: 당기 미말랑 구치 제데 저팀단 제팀 라다르 제바 당라 정이기 녜바르도 저팀단 제팀기 캡공수 제고베 고에데 디니 당기 구치 뚜슈기 춘주식시 당당 제팀니다 당기 구치단 팀다르 계급 경경이니 최퇴 직교시 대한 당기 구치 워도 팀다르 계급 경호다 팀경 라다르 제나 시내 미만기 정 김장다 문규 타르침부시 제토부터 시내 계급단 지소 초와 팀경 젠도 교와라 구림 덴바라 구대동 토부시 초용내 팀다르 계급 경호와라 구대동와 대 당기 구치라 슝년다 렉저 제바라 팬도 유부터 당기 시경 코네 사덴도 동와타 당기 시경 긴지주바라 팬도 유부시 임블레 당기 구치 냐메 수동와타 타나 요구 동와타 켈레 미제바니 데네마이 밀라레 당 치기제다 팀 치기제 제버더윈 지원템버티니 첩시기 니게 신임바타 시먼주베 첸시지세 민용세지기 첸시티 주규르 가와니 시에서 보모타 고선나마세위 베다라 당긴 구치다 팀경이 카가 제진 겐더롱 삼바타 주타라 당긴 구치 켈레 미제신 메버동웨 미윤주체시 난저 땅 치기제다 팀 치기제제베 내던티 시먼주바제 세원니 땅이 시경기 차진시인베 뭐네 시에바타 땅이 시경권에 단 구치기 권에기 뭐네 시에바힌 땅시 전주카단 구치 레제바 소소로 제자도 체네 시에나 녜바르도 저팀단 저팀라 궁구르단 지송 슈고벌레 땅인세네 장가르 되미쇼바타 땅긴 구치니 미케르긴 뭐네 땅기 팀섭타 왕기 팀는 녀초 팀게제 제비 카야르사 제미쇼브시 짐바카기 땅전조다 짐바카기 구치 레제바라 차촌비나 원제 탁주 제고만니 왕트 체기지 팀 체기지 제비 내던디 인라 티니 신주비 친니 치시 짐바카기 땅전조다 짐바카기 구치 레제비 라기 왕트니 땅다 미만기 제와 인바타 테레 공워 예윤 군네 최가 유블레 kanga jingye ki chungye du jue chobu si ma yi ni. Timgyong lakdar chi gyu di, zawa jue jie ki tep jue jie di, wang zi khor gyu ki tig lam jia gui xin, zin gui la, sun gui bu ta. Su shi ki jie tim di ngi zemu zi che la zi na, tere jie tim ki che pa po nye ba chi, nguan zi jie tu pa chi gui. Dangi gu ti gyung gyung chi ba ni, pu zik zang ma yin bar, nye bar du dangi timzu lang gu ti ta, timda lang yin li ni, timzi la gyab gyu ro, neti di timsungje jebi dengi cheta dungun kwe. Dangi cho yone timdara kikab gyungyuro jikdu jikgur gin guti chebara shunun kebche. Dangi guti ni timdara kikab gyungwe kurim yongta cho sosoro lagdar tarchimba yungyu genlen dendik chekubata. Dangi timdara kikab gyungwaran guti chebi nubata chuse kyunje mebara torde dongwe. Timdara kikab gyungwata, timdara siwan gyungwa, 팀다라 신진 제바제 지교 제고부터 당기 경영라 직동타 초경지의 튼조 제바티 미마 투조타 시슝 시드 다시리콘 지주리콘 십주리콘 제기 팀로단 전진다라 인륜 루진 레가 배웠다 지교 제고신 당기 미마랑 구치 제디 저팀단 제팀 덴베 제바티 정이기 녜바르도 저팀단 제팀기 켜공수 제고 배웠다 지교 제고 당긴 돌로다 팀고기 리림 규데 계급긴 돌로로 교르케부터 당 전주기 원조 제피 외미 강데 팀고기 리림 규데 계급다 시완 리군기 구지미나라 교르케보 계급기 시완 리군라 데네 당기 계급다 지소란 구지 지교 라다르 제케보 망조 지뒤람로기 자된 따라 계급기 왕자 송경타 당용다 계용기 튠지 지교로 송경 제케부제 제고요 초용네 팀다르 계급 경화를 예바르도 구치 레제바 시에비 각제 용셰된 진크 난주 단기 팀조랑 구치다 팀다랑 겐리 팀진라 갑교로 네티데 팀송제 제버니 조 짐바카긴 구치 레제비 십제 자주타 레가 규데 튼시 문규르 제바 인베 콘주 디둔타 최심 자주제니

cho yone chimdare gigab kyongwar kudi tongwar cha chona dunyi hajang chembu tenbu shikshi. Guti le jebe nyebar du neti di chimgyong kongur ta je chimla guishum che guib ta, je chim shedo ta, je chimla nyeba nye guay shi, jik chim zisung ta chimgyong sunggyob che guay la, chimgyong samnin ta chimdara chawan drup guay la, chimgyong ki samjo ta chimgyong chedang to ne kyurchwe sabbe ta, pegye la guay di. Gewa dumju, dinlin sungyong che jebi, juandang mutu ne cheru donggu. Timzi timgyong, timsung, timju jegi, migbi che di, jajue nguay ki to ne, jiso yonggi ne chi di, jiso rinlu ki timgyong ngingdob darbi dongwa ta. Jiso rinlu ki timgyong rinne zhugchun che pa. Mima mangso ki jatimla nying thakwa ne kungur ta, laksam namda ki temyo chi shu, parme cherke che che di, Mima yon chiso rinlu ki timgyong la laksam namda ki tigur chikin ta rangdo nga zisun shukin lo den gyurme ki sungyob chikin che su gyurwar chikwe. Tene yang namlinge zoro, kegab tabju ki mala ta nuba shiji chien zu kwebe go la ngode shubi na. Kegab tomten ni namiyang penchur ta magdun tumon ki chinu le tumpen chibshi. Penchur zhukchun ti gesong zhukchun ki shizei gyabde yinbata. Gesong zhukchun ni rangge tingzab chen tu gyurwe tabchu ki wengen yinla. Gesong dupshu ti penchur ngoydob ta chambu yinggui di. Telen do na penchur ta jizo pege yongwar dobdan tenbe tenja ki ginsong tunzhu chimitubshi. Chezaan nyebar tu kegab ki jigo tabchu nandu pegye tan tencha chua nyingar dato chi gubi tan. Benjong zhukchun tan, gisung zhukchun la, cili tan tunbar, ji gyur ki chargui chi gui la, si gyur ngar le chi wa tan, rinba ngar le towa, chu ce ngar le towa chi gito ni, mangma nyamze yung war gudi tonggu yoshi. Tinte jebi na, benjong pegye tong tan bu gyur tan, benjong zhukchun li gyur chi bar, gudi tong war pendo yub tan. Kegab ki makchu ki, pa ngay topshu tan, gisung topshu chir tong war pendo yina yoshi. Mama nyamche ngaan peke tongki te kegab targe tongwe che tab taan, mokbun tomten tong zhukchun chebe tabchu yinba taan. Te miyu te ina, shiji chenki kegab ki tabchu yinki mala taan, nuban zhukchun cheche, kegab ki kyabkong ka ki tabchu yinki goeba shiji chen to nyamche taan, tabchu yinki tonggung, shiji chen to jikji, tabchu yinki dobshu, shiji chen to goeche che rimshin ngongyur cheke tishi. Mama nyamche yakzam taan, gyokzam ngaan beche, Kikab ki ngwe te ne, mama nyamche ngaan pege yungwara, gude tongwe, jikyur ki nguchi taan, mokbun taan sanne tunchu, kwego nanji, tungku nyamche che ki lam suen zubu taan, mama nyamche yungwe zangzu to taan mala taan, lege korkyo mala, siju lamlu mala che tuzan to taan che, ta gen chan shin kipko mala, pende che we, mama nyamche tingsab ngaan pege yungwe, nedan shi ne, tungku kyoshi. Mokbongi jiso ki buita tungkong ta ngaruyun zhumze yu tse bejo chi kebo chi go ta. Gesong mokbongi zhukchun ti benjo ta jiso pege tongwe mala nangdo nyamze ngale tamca yung war chi go. Sane ki benjo zhukchun chi be chuedo gesong ki go go latar chi go ta. Rangto nga benjo ki go tsu likchi chi go ti gesong ki go tsu tuzan to tongki ta si tunbara chi kyuri ne chi go yoshi. Mama nyamze ni kyabgong yangshin shigyon che la nangdun mawa shi songzaan ngibardu zonne kyabgong la mikde che shukdun kubata. Mama nyamze ki nendren leja ta buylik leja ini zuhu yoshi. Mengshi jikun zhukchun ta gisung cenze so le. Gochun tikche nyutub shenden minna so kyung. Mokbun gin gisung jizo chendu gyurwa so kyabgong ki mama nyamze la pa nge topshu chenpo denpe sakchang gi tungkong chukbor tongwa ta. Gwechwe yagwa chekwe bataan, pa zhangi tungkong kuchi yagwa chekwe. Tabchu chenzwe ki kezen sarba zuelen chebar mingne, suygun kebkong ki nyamze ne, sardar kebkong ki nyamze su, kyage chebar gwede tongwa taan. Kyazu taan, par nang, chagya, chechin, gengwe, nukong sarba la sobe kebkong ki sukshin dung gyurbe chenzwe nuwa toru taan che. Chomaan shijik taan, tunjur ngaan gwebe, chonggyo ngaan pege che yongwe, sardar kebkong su, Nyamze nga pege yongwe namba shi chabar chigu yoshi. Ngan tsui mokbu ni mimang ki mokbu yinbata, ngan tsui kisung ni mang yongki kisung yinbe, kisung lopsoro shunen kya kwa bata, mang yongki kisung ki tu shi chiru tante, kisung la simkur tante, kisung la kashin,
계속 조춘 계속 송경체 체분이 지소 용기 삼령문진 직튼타 장덕이 자주 등교로라 지구지어시 계속 꾸롱마라 투상도 단체 도단된라 사신 덴비 팅럽기 탄참다 갸조 큰인 숨기 고송 조춘 후다 체바타 마오먹초기 개가 렌토비 계속기 방에 돕쇼 치르동고 먹시 와르타 마마와르기 튠진이 계급 돔조르 계규타 먹본 돔된 용균이기 지규르문 규르체베 첩세기 인겐소 계진식시 마기 마라 가신체바타 망기 마라 지구르체베 시진된베 수균 슉첸베 다르베 동마타 먹시 와르타 마마와르기 민규르 토지차 더비운제와 삼미체파라 공베단체 중국 풍둔타 먹본 돔탱기 풍둔 운규르체체 돕슈 첸보 찍찍찍구교시 내야 남아링게 소로 메게 용수 지규르 용규니 중화미리기 케벤네스 인시블레 계급직라 럼루니니 중국의 개전 팀비 지도진 루기 사르드 럽첸시 인비 고라 모두 주비나 계급직라 럼루니니 계급기 시제 계주시 인신 티니 지규르기 계급 남고도 계급기 지시 소로 지도진 루기 럼루 라다르체바다 서구의 제자바라 팀다라 마제진 루기 럼루 라다르체브티시 Tini ngar chung manyong we sartu rengxin tenbi cha xa chik imata, wanche ki min riki chepsi lalain chwe tenne chung yong meb shikshi. Kegab chikla lamlu ngi ki lopchi kongbatara, Shangang dan Aomun siwe ngan chilo chung we, lugu todu, shor we sacha chilin chikab ngebar du chakwe tamzin chibi nge sui ti gyuru shi. Kegab chikla lamlu ngi ni, chunggui gi ji ji zoki, netun ti rik takju chibar tenbi samshi sarbata, chushi sarba, 중화미리긴 점린 시드타 폐계 형화를 표외 레게 서버체 인신 테레 초 담제 캐소르 법 더뷰 개체외 중국 로트인의 지역시 香港다 아먼 메게기 방도로지 계급기 최경 말라나 갸르도 추진 메게단 투몬토 공변조다 남양 카미제외 양신 갸체외 조람토 규시 계급직라 름루니기 시주화 샹가다 아머 믹세 신신쿠이키 체트 랑경 왕차 옌렌 강레 중요부터 본다 샹가와다 본다 아머 바츠 랑김 랑다 치부터 침다라 랑완다 망주의 개와 갸 첨부르 주신유 샹가다 아머기 벤조로 덴병한 파는 용와다 지조별이 니르신 초보를 유라 자샤카 초용네 얄케 중신 메게 낭로 파르키 인제와 나레 텀섭도 주신유 리리카기 미네 계급기 교체 고체다 팅럽첸도 교루에 조준나 후르다 슈네 케드파베 제제 계진 조신유 계급에게다 미리 깨달 용외 차라 변다 상가바다 변다 아우먼베 이딘 삼미체 바라 체론 조다 계급라 머셈다 로가 초슈 삼미체 바라 체론 조신유 계급직라 름루니 라렌체 바라 점리 용기 케린베 좀데라 유시 계급직라 람루니니 루규기 슈도 샤베 샹가나 아오만기 내던 탁주시베 주시 약슈 임바바세 샹가나 아오만 칠로지 유진 다르게타 딘리 용웨 람루기 꾸지 약슈 양시 티니 라다르체 투부타 룹나 룹초바 미심 구투부타 계급기 뺨 바로체 임바 퇴응을에 자주 세프충 요시 계급직라 람루니니 타이완 내던 탁주체베 시제 제초인라 계급기 지규룽은줄 제비 제답 렉슈 경시 시외 지규룽은줄 제비니 본다 타이완 바 추비 중화 미리 투몽기 케벤탄 투비 안주 학삼 수메다 후르다 베타기 시디 지규르긴 듄종 쯔넨 제니시 계급직라 럼루니니 머시 타이완기 응어여네 출라 시경 제부다 본다 타이완 비 케벤다 쇠디 송경 지제도 덤식시 타이완도 계급직라 럼루니 응은줄 제바라 Taiwan ki nguyo nesu la samshi kanglai chenye yinba ta. Ngo nyi ki liri ka ki samcha ta, chuishi du lin kanglai chenye yin la, bunda Taiwan bi kebin ta zidong la, dadok kanglai kyan chenye si. Kegab ki Taiwan ta tenja ta, pegya ki kebin genlin chi bi ngunzhu chagin wo. Siwe jikyur chungchi, bunda Taiwan bi jiso lamlu ta, chua getan so la, zinjo kanglai chenye yinba ta, bunda Taiwan bi mi kher ki kyunor ta,
출루 때문에 침드윈 케완제라 옌넨 강리 제니시 대원에 된 탁주 제규다 매개 용수 지구로 용균이 중화 이 부주 용기 투몽기 진드윈이라 중화 미리기 자외 케벤 내스야시 지로 직동 국가 10주 시골 혼내서 중국 공천당다 중국 시슌 중국 미마제기 토다 파르솜도 대원에 된 탁주 제규다 매개 용수 지구로 용규티 유로 매베 루규기 랭겐 시도지기 난저 옆에 타이완 바라 튼지체데 원니긴 제삼체베 능주인 교도 동교 구베다 원니게 중국지기 매베 자튼기 멍시토 초가 원니 중국지기 나콘스톱다 튜모토 기급 지구로 용교 전랭 근톱체데 원니 와라 튜메체베다 원니기 시당 바르기 베레라 구데당화 원니긴 제와 시외 공배 용원 조람도파 원니긴 구티미나 로규정신긴 제메종화 yeji chizo ki zhungu chigle mebe zatoon kyungkyo chebe nimbub satin tangwa che le tene Taiwan rangzen la ngogui tan ka che le ngogui chebe tabzu ki kye ge chenpo rib tan shenpo lang yue. Taiwan ki nimbub zata che wa tan ka de tu langbo ne Xinjiang dan lekche yongwe cho su peke chung xin cho ni gin zewa kyunche meba la tui ge zheng xin ki kongpe chung yue. Taiwan ni zhungu cha xe xin yinba tan ngon ni zhungu chigi nga hong su dobe lu gyu tan timsi tuen we la Misu ta dupshu kengzhung shiki kya gyurdo tongtab meba ta. Ngo nyi ki pinda tsangma Trungu wa yinpe pinzun chakyun jayshin zhozho tuyro chibi rengzhung zidong ta. Miri ta laglin la Misu ta dupshu kangi kya gyurdo tongtab meba. Taiwan ki nimbab shidi ta dinling ki chosu gyub ta. Ngo nyi ki njewa dundu gongbin chowwe tuyrab ki pejo la Misu ta dupshu kangi kya gyurdo tongtab meba che. Nguanyigin zhewe pirimgi rachwe sepul che yue. Zhunggui kechun tenbe jizho rinlu tuyrib sabar gyo simpati, kegab chigla lamlu nyingi jasha kya tuyrib sabar gyo pchungyo shi. Zhungyanggi kegab chigla lamlu nyingi jecho lakdar jikab, nengi gyungyong chepati, jingni loden gyurme yonggui bata, gyundo midong gyuta, yugui midong gyuta shi. Nini cha changshin nela ke gui bata, Kegab chigla lamlu nyi Xiangang da Aomandu laglin chigab ngo da namba mingyur gyu maa si. Toda par sumdu yang dagwe chok sun dungyu che kwe nye si. Kegab chigla lamlu nyi ki che chok gyungyo chibda. Kegab chigla lamlu nyi ki laglin kuibe tingsab tongwa tini Xiangang da Aomand chungmi kebin dan tumbata. Xiangang da Aomand targe ta tinlin yongwe nguan sum kwe gu dan tunla. Gigab ki zawai kebin dan tunxin. Gyeyong mimaan ki tuimung ki rindu taan tuimbashi. Ganyan taan chenlong kandashi chaygya, ngan zuyun gigab chigla lamlu nyi ki jecho la jangbi yichi taan chwe sim yugui dene chungmi si la. Ngan zuyun gigab chigla lamlu nyi laglin chibi yichi taan chwe sim la yugui dene tongmi si. Gigab chigla lamlu nyi ni godun cha zang jenshi yinxin. Gigab chigni lamlu nyi lagdar chibi ngondru cha gyan taan mengshi yinba taan. Lamlu nyi ni kegab chigi kongsu toshin tele cheba maasi, kegab chigi na jikyur chungyu. Kegab chigi ni zawa yinxin, zawa samna tasu lundab getub zila, kegab chigi ni shiza yinxin, shiza dena tasu yenla getub zi. Kegab ki jikshi zohoro, jizo rinlu ki lamlu kyungyong cheba ni, Xiangang da Aomandu, mazi rinlu ki lamlu lakdar cheba ta, te targe dan tenlin yongwe, ngondri chakin ta yenlen zi. Xiangang da Aomand ki shizi jichim dara Xiangang wei Xiangang gyongwa da Aomand bei Aomand gyongwa cai tui rangyong cheba che lakdu darwe ngibar tu kegab ki jikshi zuwaro jizo rinlu ki lamlu lakdar cheba ra zinjo gengdub che gui. Ngibar tu kegab chigi zatoon kyungyong da lamlu nyi ki kebar la zigur che gyu nyi sungde tambu cheba da kegab chigi zawa tenpor sung tu ba lamlu nyi shidun nyamne da pinzun guide yongwa cheba che ki toa ne. Jizo rinlu ki lamlu lakdar chebe, mege nangluan zhukchun yagwa che kwe la, maze rinlu ki lamlu lakdar chebe, Xiangang da Aomand ya zhukchun yagwa che kwe. Zhangge ni, Taiwan jikyang lamlu ki kegab chi yinxin, Zhongyang la Xiangang da Aomand mikse sinzin kwe chubi, sanne ki sinzin kwe changma ra, cho yong ne, to tam ta, chwe kyong che wang yang den yue. Xiangang da Aomand mikse sinzin kwe ni ki, cai tui rangyong wang zhani, Dermane yebshi mayimbara, Zhongyanggi wangdu gurne chungshi. Caitui rangyong wangzani yongsu rangyong cheba mayimbara, Zhongyangla caitui rangyong wangchara degui chewan denpe,
체대 장경기 민야네 중요한 원고치배 왕차 대내 유미초 투급식진 상간 지속기 미카시기 상간라 뇌매 왕차탄 장타 왕차소 유지 위조체네 중앙기 상간라 도담다 최경치왕 케미렌밤 야나 고고치기유 루딘등 쇼빙기 대원 투럽 니슈베 로럽 겨주파라 상간기 레든 유제 상간와라 도담 제도 주고래 중앙기 도담 중자면 미제빈나 유제 렌제 투미용와라 대네 되미송 대달 제나 미초티 섬주 디리니 대응외다 미튼바시 제지 송용유 지급 수지 시진핑기 계급기 타완 된자라 뇌즈동다 중앙기 왕자다 香港 미세 신진크기 시제 제팀기 왕자라 텐로체바 香港 규디 낭로라 심주다 도시동 제기 자주 타타 체랭게와 샤다 임베 땡과 제고시 냉기된휴 네바르도 香港다 아우먼 미세 신진크기 중앙기 초연의 도담당 최경지원 송경지규타 香港 미세 신진크기 최퇴 장경 완전 인수 제규니 송제 덤습 제대 뒤남이야 초소 밀어와 치고 대달체나 다수 대랑아 람라 교토브시 텔렌도나 함예윤 코노체베 베다라 눈주기 중자 눈주임시 계급직라 름루니타 香港외 香港경화 澳门北 澳门경화 최대장경체부제기 최초 초용의 내케와라 라다치고 로즈템베 계급직라 름루니기 라렌 서베체고나 네바르도 계급직라 름루니기 자웨미유 템보르싱고부터 계급기 타완탄 텐자타 공비기 케빈체 투몬도 송경 제고요라 상간다 아우먼 유린 다르케다 딘리 용규 균진 제고요 섬랭아 저팀다 시제 저팀다라 레던 주고요 저팀다 시제 저팀나 딘라퍼비 저팀 쟁기지 수의 등교체나 중앙기 팀다라 왕자 주기다 믹세 신중구이기 제배운 긴지 주기니 송제 제고요다 시제 저팀라다 지구다 테르 저와유비 럼루다 람수 투구창도 동구의신 저팀당 시제 저팀기 왕자 타치도 송교치고요. 신진고변당 믹세 신진크위기 시슌키 팀다르 시경원다 리주 후다체바르 갑교르타 샹간당 아우먼기 리리카기 미나초여로 튠디당 니티체네 심슈직지기 폐게등예타 시둔용화르 구이디 망조긴송당 렉주 망조티람템바르 구이비 지소딘리용화르 송경 계급기 당완당 텐자당 공백이 개변 순경 제비 저팀 쟁기 긴굴 주부제 치고 메게 낭로기 갑된 첸부 누바 덴베 치구나 샹간다 아우먼 장외기 첸츠 누바 체르 동균이 송제 담차 치부타 샹간다 아우먼라 갑교 제디 규직 람직 냠준타 여강어 쿠친 쿠윤 주준 치부소 계급기 특주 따로의 고급 계친 서바라 덤진 제토 나르웨 후준타 정괴기 계급 초용의 고무 제바라 롱디다 나르웨 후준타 정괴기 계급 폐개기 지용타 제바 나르웨 후준타 정괴기 계급 최경기 라렌나 슈바 나르웨 후준타 정괴기 기지 미추진의 베레라 꾸비제제데 폐개 서방문주 용화라 리게 서방비고 샹간다 아우먼기 계급직라 럼루니기 좀전 덴베 라렌 규미세바라 꾸디 동균이 중국의 풍등긴 좁지 개신 시시 계제바 제보를 교류비 샹간외 샹간경화타 아우먼베 아우먼경화 타경치부타 계제 강제 아우제 제기 도표 공배다 자기 단체 본다 샹간화다 본다 아우먼베 계급기 도시다 계제기 삼바 치르동구

Chamber number

당장 샘캄키 죽비에 적부 총총처 다 김다남처 랭게군캄사 양아나처 낙반 총총집에 집에 나서 리제나리아 지에서 드링크 리제나리아 조티 김다남처 야 아나처 넘군키 초외출리아 초구처야 죄상 강유전피에 저와 지미중시피에 낭투시 어두시고 삼처 Namgun soe chulia, anatu, chugoya, tangbunhe, chusan mangbuzumpe, joati, tele gaper, nangumintu. Tagulia, gulopso yubi, getit yoshi. Chibuni, clemi tangzan ki, jengzin chensi yins yoshi. Tachibi, sibi tene jubina, monedin jeshi. Ta inilie, chibi sami ki, simkam tene, sibina, getit ya, tatun, takje chigun yitrisha. 다치바망부지게 좁듄지양 메베곤히 쿠류지기날히야 도윤링섬 륜바르체비나 링키 콘소이닐히 탈마능신체 벤츠 치수타 쿠인지치비에 레소 슈투요시 다치바히야 시엔핀 게레키 체시듄두티 게첸부시 남규키 초외추 슈기 링키 치르동함 정신키 두 민발 차외 탑시키 롭스 동규티 게첸부시라지샤 이넬히 셈리야 저와티 자와네 능규민도 다치베 시주니 그 셈칸타 냠뇨 롯하 리브소 게발 듄티 링키 차투

0: Homo, Tirin Rangi Amlalia, getting Andrajis Rochek to do Ayu.
1: Natulia, Yamtum Chaga Lake, Ditsa Sona Charo Suga. Nada Pamini, Quarticinali de Unne, Manzu Palla, Tuki Kepa, you be Sureshdu.
2: Amla, Kiranya Champion Barba.
3: I'm a Champigi, Nimkashi Chins, in a ransom jay chain you sanjay, Rally Lemme.
2: Nada Pamini, Chongirchina Unne. 만주발이야 튀기 개발아 님의 카셰유비 나와도
3: 파마탄 디기 냠주치바라 튀기 개발아 커네형
4: 암라 기란 샤브르게드 년년도 쓰죠
3: 난주는 냠좀치바라 튀기 개발아 커네형
1: 바라다 암라니 슈스 퇴르퇴르접쇼
3: 파마르장베 쓰와라 튀기 개발아 커네형
2: 바라다 암라 나주사만 로요유
5: 남목의 튠지 폐개기 남내 년준쇼 간들힌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친 리군기 폐개 진람기

那么连接你对他三九农啊，感谢。

陈默李内乐色陈立安卓李赞初一年龙星初吉郎意姐姐大大三星版呢写下跟您连这里 생긴의 랑슈 네첼라 응구다 녜유시에고르세나 데링거 시샤클리글렌체노나 녜체남베 녜롱데 디코니 시샤카지 모테샤젠베 넘버 2 툰데데 탐비 다시멘데 쇼아인 제시나 첸저비 뒤가 세레세나 첸저비 뒤가 시바나 정보당 저월라 바준노 디치롱 제제 자첸바바다 차바제와 대전의 공시와 제기 전례, 대체롱 여기 천입하위 대가라 세와 시리에 제시는 러청명구래세나 러청명구 제반은 철로기 년생명구당 총도 동제당 철로응연다 동화당 대진 철로응연구 괴동당 철로응고비 조정배세소그태 내기 레딘배우라 세신 러제 고대는 전부당 최고수 최공지 대체롱 여나 영나 딩코롱 여지의 첫집이 농사라 고와 시리에 这些基因的切入所用的当切入呢总部当切入敌人切个当前最接近前年萝卜的帕瓦当切入学话切入公司公司热话接了兄弟年轻时应把的切入给新来了那些插切热话不打动做了当他呢每一个切入人都来用中个全部做事把的那呢每一个从来了一个特别让兄弟切全部接一个这些应把的 오나 첼로담 담도 첼은 용와 나티 공도 여담시나 첼로담 담도 첼은 용와라 나티 멍보시 여데 덤보이나 안추 렁이 담 타니 살라 제체 공용 마셰비에 네츠고디나 사체바당 르니위 나츠 여세바 니바이나 차반바 제 하조 제디나 대저제 쳔저니 롱중다데 젠데 멍비 첼로 제바 스마이나 렁이제 제신기 제발라 차르도바탕 릉이니 젠데 멈비 드침부 도바 예바이나 체위 되제제 체케니 메제 정용기 제 로버트 제뉴 던로와 나바이나 정용기 로버트 제 뉴 던여와 데만바다도 정용기 제 로버트 제

0: 里等烂鸡车熊
1: 敌人总败一熊
0: 敌人总比你们
1: 阿拉等干拉罗罗
0: 总败一个墓
1: 总败一个墓

Samsung 相伴，每年晚上我们集中我心的家，这他妈的年终结果我的好紧张。Samsung 相伴，集中。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기랑키 도고르낭 유니
1: 난츠 티링기 링시히
0: 티링기 링시
1: 티링기 링시

0: 三周年节公开三，谈的零件呢，三个数百来三的中央农村年轻几个不来空票给农村托各地收呗，提零给零些来三行，可没来三做叫收看，把三他们行。可不来三做叫收看，人家问对人了。提零给来三呢，那不零件了，但你对，明星热度较高一百个，当然最让众看不见，你在天门儿吧，不是了，就让众了。他第一天给当天看出对姐姐零件做娘就收银了，他当不得呀。
1: 到这边参与出初年级学费出租就谈，干嘛送出咱们来呢？你不来学说，咱们就出入给女子停车去团结，俺做平常写字窗给了结账总结账搞过来呢。明年四面谈，主要七百给女子出钱停车去团不是？
0: 大大的了，但女子的他妈太多人呢。
1: 嗯，直接出去习近平给人来了，做不定开钱难多了。
0: 那是。
1: 习近平给人呢，平常写字窗给了结账总了呀，咱们就出入给女子跑遍贴了。俺你特别主动去。
0: 这把七百，明天催促七百的。人家在经验那做，这些具体吃酒的呀，小人给钱呢，明慢慢做，给厕所的，就那个店家了呀，给你钱够是，难得难要的。嗯，丽江给一年来，请个做对拿下。当然是。他到我这边参与出初年级出租就谈，干嘛送就咱们了？你不来学说，咱们对出租给女子团呢，平常写字窗给了接龙总，接龙干过了，明天西面谈，这把七百，你最促进团员不是？
2: 女子团班级，中国中央经济学书记、教科部主席、中央文委会主席习近平去参团通勤南瓦马赛，做不定开进南天。明年，卡车轨道给来团体呢，特别驱动去，这话七百给明年，催促七百趟。人家预备给忙做，内部规制七百，团队团结起，慢慢教学去七的，明年西面用到东坑都几度七个八趟，得是前两趟，我的同学呢，小女加八趟。
0: 三里塘团办案，教区车就是通勤车的，小区男子团就是呀，刚过七个月时的男友。那习近平给呢，明年的中国去各级团长所里预备，三年卡塘只有千百，特多给三路塘，马台给三路军统车的，如果塘加速龙速国别给七度卡，团军难点七八塘，人家塘我们今年拿出车时塘举着车就是兄弟家伙。
1: 女子团建出勤团结了，我国特级多谢谢，明码忙做的厕所团就那个叠加了，给人七个月新年的难月。大大的习近平给，昨天开始南外进了人呢。中国中央七十九届军粮委员第四纪检委员总理李强给一年来，请给昨天南街，这我七八的女子跑遍迷障了呀，十几岁不吃酒了呀，他们真吃的，读书这座姐姐，女婿有个年岁少，就吃呀。
3: 人家预备忙做推动的，可能得买过呢，你也不吃的，推送输赢呢，村里的团办过呢，要不就吃酒了呀，通钱不吃钱，小团给女子团酒了呀，我讲你不吃个是，甚至比原来这有几个的制度团酒了呀，小人级别，推动都，你就得给多么的，推动他，让给他就给来团也不着个是，但明个的呢，俺是新组织级别，这个作为人别。
1: 结果，如果通过几个股东部兄弟看的，如果女士女主委员参加兄弟看起，三年间呢，女子人格的，我们经验这些定时吃酒的呀，组织姐姐，人家女主都是吃人的，我们的同样的，人家是我的，女子来有酒的，那兄弟姐姐，明明忙做个厕所店家了呀，给人钱个是点哪样事？
0: 他啥事？
1: 他习近平给组团开进他丽江给浪子西的松林，中国中央七十九届奥运，给世界级棒给总理选拔张国庆去，只有前辈跟过陆军给那支那年三年三到多的，让给他去来团的呀，组织那玩儿，配合不是？平常给那来读书这座车前三年三到多，催促所有来团女婿有个也不住情不是？
3: 当然了，
0: 嗯，
1: 他这届进的级别参与是第二年级七六一年来习近平给刚刚打了丽江。
3: 今年来集中都拍多了，
0: 是，
3: 直接说是习近平给刚刚打了中国中央七十九届军粮委员，这是直接看给总理李强给人呢，只有超级跟过陆军给那车间，今天级别参与是第二年级七中，平常集中总集中重叠给，单独出来个女子跑过去都拍不得，女就女士给来团了呀，组织的，女个老局给明了的。
1: 女子跑给忙做了，伊呢是难有不是？
0: 嗯，当然是。他提到给出来呢，俺那做他定给女子提出来呢，当他结合给拆推给通缉难解，明码的作为这里准备，听着去，我从这边安安心不起来了。
3: 大大的了，大大的推送所以呢，只有巧克力呢来，明天东北去呀，是吧？俺你提醒多的，叔叔说你老王为，看住土边，
0: 当然是，
3: 他如果的个住不起呢，吃完春地的是吧？巧克力女子拆推，就是参见呢。
1: 로람 집에 되네 수준기 있다 주산 된소 다르베 단제이나 다단다 기론기 누제 크기 있다 미네심에 용도 동강도 지야 들어와 대신도 직 누제 보야게 제든기 다 년가 된대 여러 번 제든기 누제 되야 년가 돈수 직세야 된제기 태라 있나 단다 배준 제다 지미 된제지
2: 시장 타라시 다 다된기 럭급기 규림디 나로로 대비나 랭게츠 도그로 용세지라 다 다된은 저 럭급 지야기 요체이나 자 락체이네 테네 차샤네레 텔레야 공비 친구 중화 르바 다 단계는 저 체리 피게 친구 된제지 인도선 바 단대차르기 라체 돈조 배사 당 저 추제기 아니 미 최소 대유미 다야기 요체이나 자 야면은 미미 넘주 라소베기 네 티게기 kalung dan yamma na chuje tunzu la chambe gi yose din de pheje go arbal
1: da da re la da ji jin de ge be sin shu chung ni ne zu de thyo ma tha la yin na ni ma tha ga ran la de zen sum gi zhong yang gi ki se gi ngue so chi sum phen jo stan do la
2: xu zan
1: da de yang ge gam ne go da ne zu nyong dong ki se u yu leng ga xiong dun kan da chi zhu de dan bu phen jo xi zi chong ge de ge rong zong gi dam de chu ru gi ne zu po gu gi ki se le ge ge gong yu la ya mi jie ge ge zhu ri da 뉴저접소주의 냠도 있나 고르다 최탑다 경교다 예제다 딥지가야 예제다 샤젠고 투베 댄소 중앙기 킥싱유소 치숨 그동 체제 먼저 내부 규제다 킥세로 교기래도 야부 접주로야 잡교체어리
2: 다라실 다 뉴스 디튼베제리는 중앙기 체마라 당외 정중 뉴스기 로교 몽유 고르 통주르 직탄치와 니타 안티토레이나 페랑균 종기 고르 진니동 나디도 당와 동바이나 다와지베 친니슈 초년기 초주 주구 발레이나 정중 뉴스기 로교 몽유 고르 통주르 직탄치와 시다네 뉴슈 유구 니세 규제 레드윤 야보 주신 유바시 금도 지마라 예네다 페랑균 종 뉴스 팅키 당 중앙 타 디스 지역 관계 특주 규제 타 pyorang gyon chong tong wii tan si shung ke le dung gui zhi la dara tun gyu ta jik tu che ne nur si gi gen nu di ne le nubak kang le dun je nu shu yu gu meng wu gen ne ya gu che gyun ba shi
1: Daga rang zhi la Ta di ne te da chab ji du giron nu zi ku la ya gyab gyuru chi be ngu bun yi ne le gor tong juru ngab ju tan ba san nun che yore Ta di an pyo chong si zi chong gira giron zong du tam du churu yu gi nu zi tun be chi la yi na zhung gu mi ma ngu gang ki 표랑교종 연락위관계 신규다 길에 충대하여 갑조를 집에 응급이 겸어 동체되이는 고를 통주로 응급주탄바 산륜체제 뉴제리군기 뉴즈포교기 니종 체부르야 이등응급이 갑조체교야 체된다 그자체샤 列진 이내래 중국민망위관계 표랑교종 연락위관계 산륜체배 신규다 길에 충대하여 갑조 집에 응급이 배주야부체교야 그자체이내제 뉴제리군기 뉴즈보그기 니종 집의 멍의 도지 집의 괴고다 지두 후다 제조리아 좁디 제제 객세다 객지기 제준라 잡교 제조리나 뉴로다 뉴제 코요 야부치 되야시샤
2: 다라시 다네 중국 자장마 부초베 인은 레게종라 럭교기 뉴소이나 자장강 구지 제샤 티아시 제게종 토담도 추르기 뉴즈 튐베 제수이나 제니슈 추닌기 고모 중국 자장마 부초베 지겹 렌소기 레준소 중 뉴스 포규토 객세 레드 배워라 당와 마세 계롱 게 뉴스 포규르 코루타 구교 팀장 공마 대신 최딩 공마 신베기 매체 답디웨 니치 추송 균제소 객세 게 뉴제 카장 니동 십게 하점 자장 안 구지 체요리스 다시 중국 자장 마부 팁자는 조기 디르추탄 답디 투부 쇼규 워마 제 균감 나동 납게 하점 구지 체제 뉴스 포세기 망조 내부 규제 타 계세 로급 체배게 내든 약보 조조를 잡줄 채우시
1: 딱다리라 다 대다 접지도 있나 사괴바라 별한 요정 정중 통공 뒤에 시도 중화를 시고 있나 변종 시도 종계 결혼 종계 매주도 유배 시중 총조다 레비 총조소 닌가 체 시비 망조 대다 있나 된자 그러야 내부 체 신샤
2: 타라질 다자괴 바르 게크 미순 로큐 주네 신도 총괄의 신나 게크 미순 로큐 주기 안주 고송기 응외보 망타지 진이슈 게닌기 토린 초수의 나바 예메리나 계종 총대도 레도라 다 진이슈 뒤니 게크 초도 인생기 미순 로큐 주카키 미순 미나 주기 계주 케지 탄디신 모자 자자 조숨 되네 양주 다 최교식의 기치딘데 여러 번 조숨 아니 미미 넘주 십주 십뒤 진이슈 뒤 닌기 최주 초주 십벌이 있나 참마 편조 시즈 총기를 계롱 기다 다리 담대 추루 튼세기 융외소 니 년급 치발 레오지다
1: 다지 뉴스 딘제지 투메제라 이내레 계급 누고 뉴스 용동 객세 우윤 행간다 최주도 담비 이내레 계급 기준부 니베 뉴스 최주기 렌자체요리 계급 속도 정신기 메순 로급로가 다 중국 안능 중국 록슈 족준소 레저멘저베 로급도 쇼기미 책동 학점이나 용의 수립도 가라 네스 아 제니슈 등이 이내레 중국 안능기 미기엘레 투베 은규 족중 칭엘라야 peke tanche, sungkara ki tabdi sazida, nyunshik ki mimi namruso, tsuishiri tikje pechu sheche, ani, chubwe tukyu ki kagi tsivyo nezu kayingne pal limbata, tsasung ki piipsuwa so cheche, jidu kagi tsivyo shungwe le dion dhubiya la yina, tsenri ki chengshi, dekjor tinte kodion che ore. Taji kagi ki tsivyo shuwe di yinba yina, ta chulo kyu tsaje rwa, ani, chu mawaji, gyongyong tinte nangalaya, kije teche, tsivyo dhaba tinte cha. Tene dee nanglo la chu kali kali li kyu yungdu yinba yin na mu tuyu jia. Tene chu dee nanglo la ma shungba chia jia. Tene dee ka xia ya yin na ri chi lo la ya ya mu tuyu jia shor yong jia. Ruba, ya nu zi tingwa nipa suwe nian kaya wari. Shu zang jinda ki bai tsai ni shu kye nian ki nga zhu. Ruba, mo tene chia jia. Ani, ta tsivu ti yage ki dee ba di kaan jia. Ta kali kali li ma chu lu yung wai nizu tingde tingge dosi. Shu zang kip lo la yin na li. Ta ya jik nu zi. Parmatinde suwe nyanga to su shuzaan, ani namshi di inele, ta tanda peti chataa majebche. Nyine ina, ta kizing dinde rwa, ka kii ki cibu dinde yore. Tonzo ine, luya dinde gne zu yore. Shuzaan, dinde ki qibla ina, minji minji ki yungu la yubu tsu ina, ta yumi ine zhi, paba chale nanga shugo pekyo ine zhi, rwa, ta mangbu jore, tsamu loge ina, te te la, isam nanje, denja la ya, ani, tuna maas sharo naas tingu shuwa yin la.
2: Lese ta rashi, tima se yin da ngan zu, tatin ki nyo tsuti chwe la gyalam to shorwe ki mi yung li yin le nyang e sam shu ju yin la.
1: Tedaan chepji do, ani tajik tanda chi sun ki ne zu kendra yin mi ha ma gu yin ki ta mi mangpo chi yin na diwa cheche dea wara. Khonzu kan gyo gyo chi ka sun kendra yin mi kecha cha ya ga tende ka mangma tue to be riwa shuwa yin la.
2: Ta rashi, Lisa Sandro Nengye, Tsamde Leitu Tatingki Lingxi Lise Naa Lingxia Tsuru Guji Xubi Pengzong Gyerong Gagu Churugi Nyozi Tuenbatan Zhuwa Yubi Ki Zhiyugi Naa Dunti Daa Piusin Bihin Nga Naa Su Lise Jime Naa Yangkiara Jianyong
1: Lingxia Shulien Jiago
2: Nyambu Yunting Naang Yu Zadu APP Yunting Naang Nia Zhongyang Longchi Nianchin Jigyob Le Kongji Nianchin Tang Longchi Lixen Lixen Ka Le Kirangki Kang Sen Dibati Yutu Kengzhong La Sen Chobo Tang Tadong Yeyongji Longchi Chilam Ka Ki Sen Yur Tang Jieling Rinne Ruiyang Ruizhi Soji Lixen Zizhe Mangbo Kirangne Jidu Da Sen Chobo Ajang Jang APP Ti Naang Nganzu Zhongyang Longchi Nianchin Jigyob Le Kongji Pyoge Lixen Ya Sen Chobo Kesi Yunting Yunne Nganzu Pyoge Lixen Sen Du Na Ngoy La Ya Kirangki Lakto Kaba Ram Langkor Lokle Rinne Dok Che So Kengzhong To Yunting APP Poli Nang Gwe Batang Yunting Xiebe Yeyi Gita Zini Yunni Jinba Yi Yunting Tang Ting Ni Nianbe Ting Ti Yin Yunting APP Poli Nang Chubji Tie Xiangru Nang Yeyi To Ne Zang Yu Guangbo Xie Chi Ne Cui Xin Nang Na Ji Nianbu Yunting Nang Yu Nganzu Yunting Nang Jie Yong
0: Zomki Dinkang Yigi Zene Dini Duyami Ma Kunjab Lung Tinde Gung Pege Tinamki

Les

0: 新疆哈密重庆北村七镇西组镇了，北侧头位，北街的南北三百多百个级别七镇里程序仪，里程过充满态度，南北很近村外了。新疆哈密重庆北村七镇西组镇了，北侧头位，北街的南北三百多百个三能个是，亚顿土鸡鸡，新疆哈密如娘恩塘土七龙差不促进，他过南北铁墩去看。 新疆哈密重庆一中区东河冲修徐南南区地区农民四中马背十七南，每日开启崇明粘土店内改起学不谈，配给退年七个月，所里林区南土龙河铁布块就七不谈，自家出借看起六军军土八瓦，清起女军宋金兰国铁杆拍菜米白，中午七十余。 重庆塘重庆组织内，每日团结排摊，团练七九年，忙去北侧拖动牌，哈密敲开去，女手几只前年，披着三不团圆。大街边七二年，新疆有个人叫叫密码师兄，三九兄团扛起草包，龙安村中个别过也不足，这边决定作为三九勇者冲突挺住边头，哈密重庆去，只有艰苦为。 新疆小区去，地位重庆人别，哈密重庆去，屯门门人别，三孔去立起摊，米色去，屯孔去立起西村内，龙安村主席别人社区去，屯去人塘东北，罗尔七娘家吃古塘，长春谷，黑山盘玉，及我最吃不是，龙安村中个别人，屯的摊点心。
1: 女季节去，最近点不用话，前年中华美食集团筹备都市摊，三孔边角儿北侧土味皮街，屯门出口街去，菜心西摊，北村左江去，米菜点不足不谈，我住了店内，退入去吃碗连点吧，三对了，店内推中屯建特区七八街前的，田山东路数北侧土味皮街给路三不西中个是。
0: 哈密重庆去，中华美食集团筹备都市点不足够，来团客去做港图，吃够态度前年，改用去，每日团结一团去，北端重庆去，随意去，国强军团啊，张二七八趟，两至顶十去，每日团结去，人数趟，西侧南区，西镇最近的店内，团结点零趟，西端里边去，只用配给给南北队员。
1: 因为罗先生，哈密重庆去中华美食集团筹备都市十多单位来团谈，西镇当总团谈，西镇最近酿制第三期九亩土归地当年，中华美食集团筹备都市十多单位罗素老林去特色谈，酿林店内艺术争议专题，人家美食团结北上我出的居民区给新签约。
0: 平均拆给酿制的北端区，土著人住堂，新竹马背十七家摊，交通路店内云南前去，经济团结摊，徐龙路穷去便是。人内有过节去，七八百的，中华美食集团筹备都市民生素，定时数据归地单元，哈密重庆去公路塘，原来重庆巡逻刘先生去。
1: 团结酿奶糖给新米白，立即标配哈密衣，印度米色米色牌均真糖，米色米色牌团结去，特困难吃鱼。第六，大碗汤包，哈密衣拉样，改用去，每日团结一团去，北端团结对不是。基地地给菜年天呢，哈密米色卡去，芒草村、屯门头团结白特糖，屯门头台街空白。
0: 屯门头停入进去，超速九百几米，深度几十，接送不是。哈密重庆奥运香港区书记巡吧，重庆市一模一，俺村哈密第二中华美食集团筹备都市点不足被蔡新堂，每地给我七块。龙安村中央百姓哈密一，中华美食。
1: 集团筹备都是母体电图动作体做港图纪念变作批给他基础作用满足给连接给巨人事部扣板切的中华民事集团筹备都是他时任党主用他时任最高年纪丁色球队军切米板归地动了他人类了地年新疆了偏不多于归地丁色动画他忙年纪起米日卡吞之起忙是电度大年重结时部多数集团起中国南北听日经起女数准备护大切国际送不是吞之了第一年最终起忙是电度动画他土地族群批改的基用了跳板切预警小板巴里坤哈萨人群总体地规卡的来团明年阿斯尼军电器国事切过组的重新去年定价起外面今年拆卸他忙错的日数年板决定给的他最是他年前外面今年中子年时坑都切不是
0: 全民研究突然三百五十二很给观看上那你没特别努力研究吧 AI 这么一既然你年研究学别的前身就更少
1: 体内模特喷出十字冲击四处熊烈抗体人不总且我创作家对的团属抗体如并电竞成立的国规吧国际图盲错的刚刚是说电梯切轨是快把电线能够是你懂假面你是这样的路培训十字冲击是最熊烈抗体连接把电竞切裂的是人体连吞了个心他盲错了黑三水面的在我讲头日故他三年啊人归去日数千年人不总且我想且我重做决定对于逻辑的重组家对列团别个组第二电竞群列的拉尔扬是人都军列重组家对列团能说不是应不是且我重组组军拆置了苦人点把他苦有增着力吧忙随破恰吧与民南做三块我解语逻辑的推出呢电竞群列的萨吉提尔自信什么讲的列团别我他他家求我重组过另一个空气求我重组苦有自了忙随体位立个语提高逻辑立个他错位给预备年二十年仍你求我重组恰谢许多这个语结束不是空气同而重组另一个气出计错位那么提醒了电波逆预警让过重组欧林气观战图怎么他与密处该张解答准备他同而立刻给生产他给我没别错难题没把随便马赛空气习近图习俗不他忙错了相地学为同名生对养电度当有时重对色气俗就为广木堂部电竞侵略推出人不你苦没把他你一边学把空气忙错给你你我他略给求吧忙错了出计金图不借其余通面三段期测试重组欧联期我先对别念书教我他仍一谈重组家对如迷错托到牌松土盲错期特别按唐波下念第二用个期通面三段落了电波灭不他盲错期日故去岁数没动我切轨别那句念不切不是重组念出他迷茫期三段念面空都去不恰起电竞侵略器来团属卡给你侵略相对切不他退藏图接着切把儿内重明他接触没有切削不他矿最深难器日数年不马赛米藏是人民波出不足抗着赢不他团给他作为内区抗着赢吧刚爱抗大又不接仓吗人一起旅家来给拉天难鬼又不是德西给偏着切入东西来团属卡起我主女起德西人民恰三喜举贵切不他德西人民提西人起团外谈藏不他规矩人心千不点预备人不总外起唐人切不马赛总永俗六种特别当语德西其人电竞侵略起 산에 티게 망수 법 잡고 유는 양. 시베 총주 조준 태문진 세부 미바타. 유수 시베 조준 태 현재 망부 내유버서 시도 중얼시. 광기 정세 달게 동팔 숙년 되고라. 라서 태외 되고바타. 고유기 남발리수 동화타 삼베 배유 수두니 미토 미수원시 인바 세불 신기 유부시. 티디 시벤 댐베 총수 조준 체규티 총솔 자두기 전에 레트르 지유 체와 향키 루규 칸키 지구 닝바타 냠신키 네트르 민네 콩키 튠졸타 공심 디첸타 디투 후다 체디 시주타 멍외키 갑교 전인 체네 총주 루규 칸초 용니 서규 짐볼 체브시 타제 총주 루규 칸티 넘버 살갱 토르네 총주 피게기 첸시 차자 냐차 토바타 퍼유키 링네 균진 토유 티타 첩지 콩키 총주 진비 지비 셉슈 미단웨 차미네 코슈키 신비 베딥 칸 초용네 림볼 요구 치바타 베딥 튠공 튜구 창도 동화 베딥 달로키 쿠유 리스 동화 청주신비의 류주칸키 디체 나소 구지치바 청주신비의 멍시 지구 투구 창도 동화 종이추 삼비의 링내 초와 표송 초수 동화 미두 셰프슈 뷰체 토르 동화 제체부시 청주를 자두치발 샘내 도퍼바타 차왕외 중리 망초기 샘체타 강의 시두니 댄진 칠레기 딱도슈비 깨지시시 콩키 톡도 팔숨토 레치베 레튼 약부죽토치 망초기 샘나 장용기 주기시 진토발 이치 땜부치기유 러치 진콩키 초망부니 퉁궁 쯔린 홀다체디 쯔심 섬유 망추 차왕외 창마 약부죽유 지무 튜수 악동 챔베 갑교라디니 콩키 멍우고 치듄 학삼 접속체디 싱추 요체 나소 뉴바타 멍우고 치니 땅내 뿌리 류뉴디 지무 튕기러 람디 체부시 듄듀 제수 콩키 고 치줄 학삼 신비 멘세 원소 전린 체내 정콩키 멘추 직지 캐진 청소 원계 멘추 셰프슈 두발 딘슈 체부시 군가 샤지 콩키 레튠슈 카키 니치디 군키 주기 지배 지경 차주 비니 창고 균체 칠학점 도룩 체디 총밀 제시 신양 콩키 정이키 외쿠네 고치지 학점 편디 총밀 지밍아 수불 딱지 체바타 강의 유비 망초를 청지 체바마세 차와 충자를 디니 망심러 주기 지유 퇴무 지지타 차와 무 지지 창말 남사 요외 차주 럽치 미경 망러 지심 什么讲语 총초를 자 뒤에 튼수카기 루빈타 청솔 자뒤니거 당지부 수지댄진치리기 당주동르디니 청솔 자뒤에 튼러 니티체디 레튼카기 뷰체토르타 편제치루 당워시 콩키 니거 당지부르디니 청솔 자뒤에 치발 징비 티이시바 빠짐체바타 균남젠키고니 니 청솔 자뒤골 링시바소 주둔 조우 치고비워시
2: 콜레 디토라 미통주루 껴주 담 소화 계시규 현다 민주웨이 키라니 티웨이가 휴두충 소스 남베토니 조규타 소스 남베토니 겐쿠루바 소스 남베토니 냠주 소스 남베토니 타츠 소스 남베토니 가신 소즈 남베토니 북두 문규르 체도 베부치 케단 냠도 중국 디니 르니기 남베토니 티럽지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베 티럽지 중국 남바지에디 베부치
3: 남모기 튠치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 미마 군협 룽치 리군기 회계 진남기
4: 学习 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5: 六种吃短剧起，
6: 六种吃也电影起，
5: 六种推测，
6: 六种推测。
7: 在现在为陈卓林给公开说。ཁེ རང ནས དང དུ སེང གོ ཚོ ཡ ཐེ ནི ཀྲུང ཡ ལུང ཐེ ཉིན ཐེ ཅི ཅབ ལེ ཁོང གི ཕེ གེ ཐེ ལམ ཐོ ཨ ཁུ ཏེ ཤུ བེ ལོབ ཅོང དུ ཚོ ཅེ བེ ཆེ དེ ལེ ཚེ ཤེ ང ཐེ རིང གི ལེ ཚེ ཚོ ཅོང ཤུ གེ བེ མ ཅ ཚོ ཡེ ཐེ དེ ལེ ཚེ ན གུ བེ མུ ཐུ ཅེ ནམ ལིང གེ ཚོ རོ ཤི ཅིན ཕིང གི ཐུ རབ སར བེ ཀྲུང གོ ཁེ ཅུན དེ བེ ཅི ཚོ རིང ལུ གི གོང བེ ལོབ ཅོང ཅི དུན ཤེ བེ ལེ དང གིན གུ ཅི ཝོ ཏོ ཅིམ ད ར གེ གབ ཅོང གོ ཤེ ཅིམ ཅོང ལ ད ར ཅེ གོ བེ གོར སོ རིམ བེ ཤེ གུ ཅི ཤུ གེ བེ ནམ ལིང གེ ཚོ ཐུ ལུ ལུ ང སེན ཅོ ནང གུ རོ གེ སུ ཤུ དང གིན གུ ཅི ཝོ ཏོ ཅིམ ད ར གེ གབ ཅོང གོ ཤེ ཅིམ ཅོང ལ ད ར ཅེ གོ བེ གོར ལ ང ཅུ ཤུ བེ ན ཆོ ཡོང ནས ཅིམ ད ར གེ གབ ཅོང བེ ཐོན ཅན ཐི ཡ་གུ ཤིང ཇུ ཐུ མི ལ ཆ ཚོ ན ནེང་ག ཆེ ཤུ ནི ཁ ཆོ ཡང ད བ ཤི ཡི མིན ད ཆེབ སི གི ཁག ཏེ ཤུ ཆེ མི ཅི ཏེ ཡིམ ཤི ནེ ཆེ ཤུ ཁང ཡིན སེ ན དང དང ཅིམ ཝར གི ཇེ ཝ ངུན ཅིན ད ཤེ དོ ཡང ད བ ཆེ གོ ཡ ཏེ ཤི ཅི གེབ ཤུ ཅི ཤི ཅིན ཕིང གི དེ ན ཝ ར དང དང ཅིམ ཕར གིན ཇེ ཝ ནི ཚ ཝ ར གུར བེ ནེ ཐུན ཤི ཡིན ལ ཐག ཅུ ཡ་གུ ཅུང ན ཅིམ ཅོང ད ར བ ད དང ད ར ཝ ཁེ གབ ད ར བ kiekeb nyamba che yung kishi. Jizho rinlu ki timkyong ki nyebardu tangi nguchi kinkyong che kwe la, tangi nguchi ni nyebardu jizho rinlu ki timkyong la ten kwe pashi. Rangge du tim ni tangi ndoe tuen ta mimang kin doe lu chikyur ki cun cun shi yin bata. Tangi mimang lang nguchi che de zhe tim dan zhe tim tenpeb che bata. Tangi mimang lang nguchi che de zhe tim dan zhe tim lakdar che ba. དང ལ རང ཉིད ཀྱི ངེས པར དུ ཚེ ཚིམ དང ཚེ ཚིམ གྱི ཁེབ གོང སུ ཆེ གོ པེ གོ དེ དེ ནི དང གི གུ ཆི དུ ཕྱུ གི ཚུན ཚུ ཤི ཤི དང དང ཚེ ཚིམ ཉི དང དང གི གུ ཆི དང ཚིམ དར གི ཁེབ གོང གུ ཉི ནི ཚེ ཐུ ཅི གུ ཤི དེ ཡང དང གི གུ ཆི ཝ དུ ཚིམ དར གི ཁེབ གོང དང ཚིམ གོང ལ དར ཆེ ན ཤི ནེ མི མང གི རང ཁིམ རང དང ངུན གུ དར ཆེ བ ཤི ཅེ ཐོ བ དང ཤི ནེ གི ཁེབ དང ཅི ཚོ ཚོ བ ཚིམ གོང ཅེན དུ གུ ཝ ར གུ རིམ དེན པ ར གུ དེ དོན ཐོ བ ཤི ཆོ ཡོང ནས ཁྲིམ དར གེ གབ ཀྱོང བར གུ དེ ཐོང བ དེ དང གི གུ ཆི ལ ཤུང ནན དང ལེགས ཅོ ཆེ བར ཕན དོ ཡོ བ དང དང གི སི ཀྱོང ཁོ ནས སა དེན དུ ཐོང བ དང དང གི སི ཀྱོང གིན ཅིན དུ བར ཕན དོ ཡོ བ ཤི ཡིན བ ལེ དང གི གུ ཆི ཉ མེ སུ ཐོང བ དང ཐ ན ཡུ གུ ཐོང བ དང ཁེ ལེ མི ཆེ བ ནི དེ ནེ མ ཡིན མི ལ ལེ དང ཆེ གི རེ དང ཁྲིམ ཆེ གི རེ ཆེ བ དེ བུན ཅི བ ཐོན བ དེ ནི ཆེ བ སི གི ཉི གི ཤི ཡིན བ དང ཤི མན དུ བེ ཚེན ཤི ཅི ཤི min yung xie chi ki cin xi ti zhu yu kawa ni xie se pu mu tan guo san na ma se wei bei da ra dang ging gu chi dan qin yong ni ka ka che qin gen da long san ba tan ju ta ra dang ging gu chi ke le mi che xin me bar dong wei mi yun zhu che xi ngan zu dang qi ge zhe ta qin qi ge zhe jie bei ne dun ti xi men zhu ba zhe se wa ni dang ni si yong ki cha jin xi yin bei nguan ne xie ba tan dang gi si yong guo ne dan gu chi gi guo ne gi nguan ne xie ba yin དང སི ཚང ཚུ ཁ དང གུ ཅི ལེ ཅེ བ སོ སོ ཇེ ཏ དུ ཆེ ནེ ཤེ ན ངེ བར དུ ཚེ ཐིམ དང ཅེ ཐིམ ལ གུང གུར དང ཅི སོ ཤུ གོ བ ལེ དང ཡིན སེ ནེ རང གར དེ མི ཆོ བ དང དང གིན གུ ཅི ཉི མེ གེར གིན ཝེ ནེ དམ གི ཐིམ ཚབ དང ཝང གི ཐིམ ནེན ངེ ཆོ ཐིམ གེ ཅེ ཅེ བེ ཁ ཡར སა ཅེ མི ཆོ བ ཤེ རིམ ཁ གི དང ཚང ཚུ དང རིམ ཁ གི གུ ཅི ལེ ཅེ བ ར ཆ ཚོན བ ཡིན ན ངེ ཅེ ཐག ཅེ ཅེ གོ བ ནེ ཝང ཅེ ཅེ གི ཅེ ཁྱིམ ཆེ གི རེ ཅེ བེ ནེ དོན དེ ཡིན ལ དེ ནི ཤིན ཇུ བེ ཚེ ཉི ཅིག ཤེ རིམ ཁ གི དང ཙན ཙོ དང རིམ ཁ གི གུ ཅི ལེ ཅེ བེ ལ གི ཝང ཅ ནི དང དང མི མང གི ཅེ བ ཡིན པ ཐ དེ རེ ཁོང ཝ ཡེ ཡུན གུན ནེ ཚོ ག ཡོ བ ལེ ཁང གི ཅིན ཡེ གི ཆུང གེ དུ ཅེ ཆོ བ ཤི མ ཡིན ནི ཁྱིམ ཇོང ལ དར ཅི གུ དེ ཙ བ ཅུ ཅེ གི ཐབ ཅུ ཅེ དེ ཝང ཅ ཁོར གུ གི ཅིག ལམ ཅ གོ ཤིན ཛིན གོ ལ སུང གོ བ ཐ 수시기 제팀 등이 제모 제체라 지나 테레 제팀기 체바포 녀바시 원제 제토부치고요. 당기 구티 균경 체바니 부직자매인 바라 녀바르도 당기 팀조랑 구티다 팀달랑기엘레네 팀진라께브교로 네티디 팀송제 제비 땡기 제자 동원고요. 당기 초연의 팀달의 계급 경교로 지도 지교긴 구티 체바라 슈넨 계급지에 당기 구티니 팀달의 계급 경우에 구림 용다 초 소소로 라다르 타르침바 용교 겐렌 텐딕 체코바타 당기 팀달의 계급 경우와는 구티 체비에 누바다 추세 균제 메바라 토디 동고 팀달의 계급 경우다 팀달의 시완 경우와 팀달의 신진 체바체 지교 체코바타 당기 경영라 직동타 초경지의 튼조 체바티 미마 투조타 시슝 시드 다시리콘 지주리콘 십주 리군 제기 팀로단 전진 따라 기능 조직 내가 배웠다 지교를 제거신 당기 미말한 구치 제대 저팀단 제팀 댐벳 제바티 정의기 예발도 저팀단 제팀기 켜공수 제고 배웠다 지교를 제거 당기 들로다 팀고기 리림 규대 계급긴 들로로 교를 개부터 당 전주기 원조 제피 외미 강대 팀고기 리림 규대 계급단 시원 리군기 구치 미나라 교를 개보 계급기 시원 리군을 대네 당기 계급단 지소란 구치 지교 라다르 제케보 망조 지도 남루기 자된 따라 계급기 왕자 송경타 당용단 개용기 튠지 지교로 송경 제케보제 제고요 초용네 팀다르 계급 경화를 예발도 구치 레제바 시에비 각제 용셰된 진크 안주 당기 팀조란 구치다 팀다란 겐린 팀진라 갑교로 네티데 팀송제 제버니 조 림바카긴 구티 레제비 십제 자주타 레가 규데 튼신 문규르 제바 임베 콘즈 디튼타 최심 자주제니 초연의 팀다르 계급 경화를 구디 동화를 차초나 뒤니 하장 첨부된 부식시 구티 레제베 니바르도 네티데 팀경 공구르타 제 팀라 구슘 제고바타 제 팀 시도타 제 팀라 니바니 구신 직팀 지송다 팀경 송급 체고라 팀경 섬년다 팀다라 차완주고라 팀경기 삼조다 팀경 제단토네 교주서베다 폐결 구이디 개와 동주 딘린 송경제 제비 윤다 무튜네 치르동구 팀지 팀경 팀송 팀주 제기 미구제디 자주응외기 토네 지소 용기 네티디 지소 링로기 팀경 인도 다르베 동화다 지소 링로기 팀경 링네 조준 제바 미마 망조기 제팀라 닝 타고네 공구르다 라삼 남다기 대메 지슈 파르메 체르게 제제디 미마 용 지소 링로기 팀경라 라삼 남다기 티구르 지겐다 장동아 지소 슈힌 로딘 규르메기 송급 체겐 제수 규르와르 체고 Tene yang nama lingge zoro, kegab tabju ki mala ta nuba shiji chien zu kwebe go la ngode shubi na. Kegab tomde ni nam yang bianchor ta mag duen tumong ki chinu le tumbien jibzi. Bianchor zutun ti gisong zutun ki shizei gyabde yinba ta. Gisong zutun ni rangge tingrab chien da gyurwe tabju ki wengen yin la. Gisong dupshu ti bianchor ngoy dup ta chambu yin kwe di. Telen do na bianchor ta jizo pege yong wara dup dan tenbe tenja ki ginsong. 튼저 지미도 없이 제잔 예바르도 기급기 지고 특준한도 폐계타 텐차 초니가르 다도 지고다 벤존 주준다 계송 주준라 체리단 튼바라 지규르기 차르고 체고라 시경알레 체와타 지방알레 토와 추세 알레 토와 체토네 망망냠제 용화라 구데동고 역시 텐데 제비나 벤존 폐계 통다 보주타 벤존 주츠리 구르치바라 구데동화라 펜도 유바타 계급기 먹추기 방해 톱슈타 계송 톱슈 체로 동화라 편도이나 역시 마마냠제가 폐계 동기티 계급 다르게 동후에 제덥다 먹부 돔된동 조준 제비에 텁주임부타 대미유티나 시지젠기 계급기 텁주이기 말라타 누번 조준 제치 계급기 캡콘카기 텁주기 꼬여바 시지젠도 냠제타 텁주기 통구 시지젠도 지지 탑주기 도부슈 시지젠도 괴죄체 림시 문규르체기듯이 마마냠제 약잠타 교잠가 베체 기흡기 외태네 마마냠제가 폐계용화라 kuide tongwe, jikyurkin kuchita, mokbun dan sanay tuncho, kwego nanji, tunggu nyam

자자단대비

오야 초부친지 초 텐디 지중 시점 다가 주인이 리젠치면 아무 튜니 증중 텐비 요부시비 리웅아바 뉴리키 미소 교바 시바티 시중 인비 지랑츠 튜토도 닌주 로유 오야 다트아

0: 호모 디딘랑이 아무라리아 게딘 앙자지 수로치에게 뒤뒤 아유
1: 나치로리아 냠촘체가 리휴 디차소는 차로 수유아 나다 파문이 고르지기 날리대 윤네 만주팔러 투기 개발 유배수레스도
2: 암라 키란이야 참부김 말해봐
3: 암은 참부김지 님 가시 진수 이내 란심제 제유산제 랄릴레미
2: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 윤네 만주팔이야 투기 개발 님 가시 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 치발 투기 개발 커네용
5: 암라 키란 샤르게비 년년 도스죠
4: 俺从能力娘中起吧的，体育课吧的，可内用。
6: 巴拉达阿姆拉尼学习特殊特殊重视，
7: 他们儿讲的字话的，体育课吧的，可内用。
8: 巴拉达阿姆拉，俺这上面老有用。
9: 妈妈。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남목이 튠지 폐개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폐개 진남기

0: 콜라시비 미자와르 증규 탑이 단데 주종의 중재 대회에 망왔다. 대회에 장시하게 권해 개극하기 미만라 토바라 치바. 자주기 치둔라 낭진 체대 개극하기 퉁문기 은진태 자주 응원하 교류바라 꾸디동화지에 임하시. 콜라시비 주종의 중구 뛰마타 개급대 개지 직주 개다 촉주 잠기 갑교다 당린 세신 콜라시비 주종기 자로 촉중 뉴욕다 르니와 웬나지에 서구숨도 직조 니둥아 주부다 계급 조절 학점 대나 찾아보응아 쇼유 콜라시비 주종의 최후대 중규 출신의 계지라 렌도 교류대 대순수 친부 닌지레마 대바라 응유 겐지댄디 콜대 콜라시비 주종 교류다 퇴고창도 동와라 중군이 다르비 동겐 인라 디베경 락렌 다르겐 인 중국 조지 콜라시비 주종의 최후 탄예 익제다 티베트 장시아 록둔기 콜라시비 주종마라 뒤주대 중국 도시의 전고 차주 집에 겹석가르비 팁 나지수 겹자치에대 콜라시비 주종 고르기 중국 믹제 가져왔다 락린 차주 유림 대맹아 세지기 나르베 계집가 계지 투몽은 진직도 체유 치베 중화라 녀주 치베 준이기 계지 침종라 덥스이 침부수바라 미대 중국 내치대 초마린로마 락린 다르유 중국의 냠제 계조지 시디의 공비 탭자 조대 냠제 계조지 주림 계진라 갑교 뉴된 치반네 냠제 계조지 시송 차주 카니슈 적군나 슈베 파라 중국 로덴 규르밍아 냠제 계조지 왕자의 니법라 송용 체대 도다 파라 숨토 창샤 창딘지 초수랑유 콜라시비 주종기 호장 돈용 메바라 미대 중국 나르베 돈용기 콜라시비 공비기 나바 계조 체주리아 그디 당유 보스리 계급기 로규령신기 국민망도 동화다. 상하이 냠레의 직조 공배다 돕지를 조규로 그디 동화네. 아베리가 난지 계급 이슈 촉배의 난쇼규로 갑조를 치봤다. 디네 이시에 마주 응유간다. 다르교 럼뷰 탭자 사르빙 응유간 사르바소 디부 사바뚜베 파라. 중규 콜라시비 호조 계급기 투접 령신다. 계제슈왕 사미제바라 치루 당유. 아베리가 다 친지조배 계급급 중은 숨라. 고제 미도교 초용네 라다르 쳔바다 계지 레군 고다 계급 응급줄 학점다 냠토 콜라시비 유부뇽동다 공베 조대 난제 조규 전고 된바 중국 콜라시비 유부뇽동기 조용마라 되고 창도 동와라 균등아 그디 당대 공베기 중재기 미지 용라 편바 중유 니남로 셰진 미드브 징뉴다 초딩 링니소 신장 사공기 조용 고르기 내둘라 미데 중국 초가다 냠토 조종 직수 균제 매버라 퇴고 창도 당유 콜라시비 미드브 링뉴 조종기 전고 시바 뛰어봤다 점령기 미드브 링뉴 냠레 직수 조규 전고 뛰는데 중국 계급 카드 냠도 미드브 링뉴기 콜라시비 조종대 총망 냠종다 고인 냠주라 그디 당유 니동 숨주성을 계급 기장된 리기 미제 개발 제대 군민 경유 남아는 신기 탭사 조대 중국 콜라시비 넘시다 중감 조종나 후당한 슈봤다 계지 동지 강조 규 전국 등받았지 다루 다왕아바다 계지 초등 주시 통마대 레그룹 댐뱅아 탁주 제받다 중국 조하기 주시 탁주 남수 사도 제대 계지 동지 개공 남수기 동자 뉴댕아 섭유 도시기 둔조기 남부 세바라치 냠레기 지도 댐배 종교를 뛰 天津의 비시카이거 바라 중국 무투 상하이 냠레 직조 추배 계지 지조의 냠도 총만진 로지 다르자 튐부로 된것다 중국 주종을 띠네 콜라시비 주종을 뉴부진바 락당 제대 미르기래와 직두다 시베 야뚱기 외동 초배 둔중 뜻신유
1: 디게 레코네 비웨 네츠 다와 제베 체니 슈지 년경아 조르 게시지게 파 선주로 슝튠 칸키 롱아 첸 쥬응아 베 고츠바타 쿰도보베 주튠 조웨 선주로 용자 총도 럽탄 리버 공초 셰싱 누르시 비 제유 겐쿠베 게진 덴베 누르시 시주기 뉴바 뚜베타 벤주르타 지초 뷔세 토베 페게 주디르 꾸디 동베 제유 네츠 응오즈나 유바시 누르시 비 부자 쉔파 로민키 데베 롱예싱 누르시 기 지코 뉴므지기 편뉴 균체 메바르 토로 친데

0: 통주르 칭압결에 개유바리 장가디 항상 교바식 인신 니도니 휴접시 르롱고로 통주르 책동장에 생긴 매봤다 로니기 뒤즈나 덥동차 파르유 세시교주 제재 루부도 파르와 되니 비입 침무 전주 초용의 교수 침배 임바리 레리는 그기미니 민가라 콜라시비 비입 침무 전주 자착슈다 심부르 체교슈기 퇴점수 내봤다 중국 비입 침무 콜라시비 둔제 분가나 내유 전주기 강내장 비입기 직접 장반에 링류 교주다 중감 조경 체배 초용기 전도라 교류 제된유 니르르 찬용 칙식 교주 제제 동주로 칭압게 심번에 코주 덥주 마땅에 파다 대내 고르 동주로 치시 임마조 제시된 배 파라 차고기 로주다 튜네기 튜윤라 초감 집에 진도르식 고초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추 니두 슝람 짐주 디차제 짐키 소브추 쳔신티 급춥시베 예유메마 튜소 균레 오유넨칸키 추소 팅니시베토 주십팅 당고 제주로 퓨유바시 타딘기 소브추 쳔신레 쿄엔 류구타 튠제 야데 듄주 유진 디에추 칼로정 규르케 랑코르 쥐람 토규베 차긴타 지게 탁주 자튠 게주름루소 카세스 유바타 자신의 랑크로동화타 랑무엘 메덕과의 랑크로동화 비밀 랑크로 세계 랑크로제 주지타 대신 로그강크로타 격주 류제 속보 토담소기 응외세 되베 내둔의 미디 믹세 릉신께 럼루타 지덕 투상수 유진 슝남 짐주 대자 송균 체바타 첩직 망편 체덕 협대단해 망초 칠규를 뜹디 중주소 주입하시 최진난 칼로릉 유로 랑크로기 믹세 댐비기 체둔수 유디 칼로릉 유로 랑크로타 칼로 유화르 람디 투베 랑크르키 진뉴 테기 진니 카세 쇠바마세 당동 칼로 릉 유르 랑크르키 칼로 릉 유르 진뉴 꾸주 제베지 중람기 짐주 대자테 팀게기 차주 되나 칼로 릉 유르 랑크르 튕기 치게 켈레타 낭진 켈레기 탁주 당리 제구바 카세 되휴 칼로 릉 유르키 진뉴 꾸주 제메베 칼로 릉 유르 랑코타 칼로 유화르 람디기 진뉴 덴베 랑코르 줄람토 규급 칼로 릉 유르 민베 랑코르기 덴비 실송 토담 세규시 최신나 라토 카바라 갸바타 녀라 다와소 랑코르 동베 대자라 고긴 소웨 차주 유바마세 딤주 튕긴 롱와 함 야나 죽제 첩신 현다 수리라 무제 고르 니제 옌해 고르 갑제 맨 주주 탄 첩지 랑코르기 칼로베 라케르 다와숨 네급 강녀르 세척바 카세스유 슝람 송주 체디 조율라 고긴 소웨 교육주 류제 속보소라 미디 최신나 초제 마토바라 대제남연 미게르 컨룽키 슝람 송주 체디 짐주 민페 제고비 메초베 덴비 체휴 최신나 로그 강코로 리그주 민페 쿠리기 조람토 규급기 초주리 뉴체 교수티 제리주응안에 제리니슈파라 리그지 세주마세 로그 강코로 단네 슝람토 규급 독초수 조미중화타 뉴체 체레게 미중화 짐주 다다타 게네동 미중화 티신 라토 카바라 갸바타 녀라 다와 소키 제주 유 미중회 덴비 카세 체유바시 대단 첩지도 최신나 로그 강코로 동케 타 슝케 니게 덴비 따라 대자 사무 균괴배 덴비 체유바시
0: 디글레군의 베베 니츠 니드 예급 동지주기 캡라 제베 정실에 응음바라 딜루 따와 탕번에 뒤미에 파라 예용기 시균 연기 솔레 킬레기 개보 돈보로 고르 통주로 시링아도 개개니 슈다 제바 죽레 개바테 퇴송벌에 개제 죽든데 정중 죽파리유 솔레 튠제 기신군 균두응한 파르베 개중어 따와 탕번에 뒤미에 파라 시균 연기 솔레 킬레기 레니르 용법 퇴송벌에 개제 죽든데 정중아 파르데 시균 연기 솔레 킬레기 개보 퇴송벌에 개제 죽든데 정중 죽파교야 그리토비유 솔레다 체진 젠부 사이더 심주카 솔레 벤주르 심주칸기 군지 관빈키 길레기 기보 종류로 파주 균종 톱듄니 초징리 총리의 용법 덴뷰가 파발에 중었다 초신식리 솔레 길레기 쳔베 만에 응아르신 균둥아 차데 총리의 용법기 기보기 체데 질로니 돈이 수도숨 로춘기 로규 투총기 주제 토슈솔레 배왕기지 제죄유 미드브징뉴 토 뉴바시바 종류로 갸지르 침바다 제쇼기 그리고 균둥아 체로 침바다 뛰니 제유 둔제기 그리고 체로 침바티 진공 파조야 그리 토바다 미드브징뉴 튠기다 배주다 저와 유베 록두 레리기 기보 종류 파조리아 그리 토바 진다 당분에 뒤에 파라 록두 레리기 기보 퇴충불에 덥직다 정중직 파르바테 시균 연기 솔레 킬레기 기보 종류로 파르베 대교로 조보식시 관빈기 대낭의 지수 능력다. 속조 능력기 준비 뒤집 로그램 내리 기계보 대중벌의 답접계의 대청중의 파티 로그드 내리 용 기계보 파교리아 리기 뷰세 주제기의 신유 지순유 라제 뒤제 토베 수준 내리기 니지 뉴바 응세 되고 인시 진다 당분의 준비 파라 수준 내리 대 튜레 제다다 진단 제다기 징짐다 토림 초수 지교를 체조리야 균등아 구디다 왔다 시균 연기 라제 뒤제 토베 수준 내리기 개보 대중벌의 계정 업주의 정중 직파르바 시균 연기 소래 길에 용기 개보 계제니 구드 정중 축파주야 구디 토비 제주유
1: 디글레 군에 비베 네츠 사고베 중국 계급 장람 초보 체육 공사 내 신도 제발을 신나 다마 구베 체주님 내수 장람 대천기 단단 라린 다르베 장람 샤주기 균대 주베 총미리 샴대 수베 멍시토 균대 주베 총미 주기 기계 남라 사카르키 시경 라다르 제바타 장람 지니 숨레고 주 라토 카바르키 준들 기계 기 톱단 체딩 십시를 체주 그 사도년해 균대 주베 총미 주기 기계 남기 장람 지니 숨레고 주 라토 카바르키 제주 준니 체주 그토 토글 체초바타 롭스뷰 예용 기간 토담 체지 말라 추이기 체진타 기간기 토담 십두로 라주 체배지 니도니 쇼더주류 다와 구베 체주님네 다와 중이베 체 숨주님 바르키 메고르 덴네 법주 소리베지 바시 응위장키 사가라 덥주 톱주타 디니 지단 주베 총미 덥니 힘바타 총미 사가르티 메고르 바스 지와 함이야나 뒤네 파르베 줄루 니주로 제수고 유바시 제유 메코로 바스 더와 개베 체니슈 듄니네 송 지치 니튜안 첸존 지기 휘바시 타딘게 장람 사주기 균디엔 주베 총미 십슈나 사도넨페 기겐케 사카르 세교니 장람 데첸키 롭스부소 데첸 듄기 기겐라 지구르타 기겐라 펜디 준비 레준라 나르베 쇼뉴데 규체톱 거시 라다라 튕교 체베 뮤줍 체톱시 이마타 다와 개베 체니슈 듄니네 송 장람 사주기 균디엔 주베 총미 주기 기겐키 장람 지니 숨레 고추 라도 카바르키 주니 기겐키 톱단 체리 십시르 치든 쿠토 토고 첸테 롭스뷰 게용 기겐 토담 체리 말라 추기 체진 탄 십두르 체디 기겐키 톱단 라주 체베지 다와 구베 체주닌테 다와 중립에 체 숨주님 발키 주기 메크로도 된테 법수수 조레지 바싱 우장키 덥주이 사가르 톱주티니 지단 주베 총미 덥니힌 비나 지단 주베 총미 고르 체동 단해 바스 뉴디 법수 수저베지 사가르 나동 투표타 고르 업주 따라 배주 단속바타 균대 주베 총미 추기 톱단 십시르 치페 기겐키 고르 체동 단해 바스 뉴디 메골라데네 법수 수저베지 사가르 치직 투표타 고르 갸 따라 배주 단속 유바시
0: 디글레 군의 비빈니츠 베징 롭지 미망 맹강기 멤버 뿜람바 장샤오회이 니드 촉베 계급 초된 데다 우렌기 선규로 용라 손뒤토 착전기 내니 문제 점리토 군기 캘린체베 주드 메베 나자지 임무 원자 내신 면주기 락제다 탑주 지리수 침바다 뒤 착전 내데 단다 면주다 춘진체 투베 제라 레비여진 네바 망치바 차기 용신유 제송유 장小회이 착전 내라 릭망부 여바다 대시기 처봉 리뷰 착전 내리기 도담 제답라 종례기 도담 제당 주기 여바다 문제 네바 티레기 면주 까제 치바다 니윤징라 너소자 침부격이요 원자 라제 야리게 친데 치미 면제 튀바다 뒤 대시기 처봉 리뷰 착전 네바 망치바 착기 중화마세 라리아 지조 된다 랑수 레네 토 로토바 중유 제송유 뉴시기 착전 내티야 치미 면제 면주다 내민 제규로 면주 대신 착수 처분 부르수 소기 면주락 제다 CART에 조부르 제배 처분 면주 지답 사바르 땐네 춘진다 면주 토바 총유 묘시기 응민 리뷰 착제 내 더불어 춘바 있나 중교사도 제배 상하이 주시티 배자교를 토는 신제 시배 면주 제바규 내법 망치바 착기로 교류야 로그람 톱대 균된 미 초배 추제도 립기유 착수 처분 부조 체대 착전 내 면주 집에 개공수 비징기 출시이 미상마라 부조 체겐 유여바 문교를 중심 점링 정신기 간에 각주 체토 나라 라제 태지 재정반에 념주 체겐다 티내 니지 체겐도 교류유 장小회이 착수 처분 부조 집에 개공수 중군이 점링기 둔제도 내 유배 당계기 내법 망치바 라제 차진 존배 말아오 면주 토바총유 단다 착전 내니 주도 매배 나서지 민바라 게디 免許各位你不知道車不贏呢免費免許其他不那做的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년 연준쇼 간들히게니 생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기

0: 뷰르쿠 나와르 냠바
1: 양주 초체 퇴바
0: 시에치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주 뎀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생글링게 공캠사 탄데키라니 생고 초피엘리 센티 중앙 롱친 년친 지케블레 공키 벽에 롱친 더구지 수피에 미리 양년리 센시 안니리 센서 경포게 추히 텐디리 센나 편족수 내피에 멤버타 로퍼 댕퍼 샤프호 제키 샤프트콜라 모두 시기타 믹스에 캐치 댐피에 송신 예모카치 냠추수드초
4: ཁྱི ཕྱད མི ཚོ མི བུ ནི ཚོ རི བུ ཁྱི མི ལ ཁྱི ཤར ལུ དབ སུ ནེ ཕྱི མི ཡུ ཐུ ཚོ དུ ཆི གི ཡོ ཤི ཐན དེ མེ དོ ཚོང ཁི ལུ གུ སུ གུ ཐ ཐང ནང ཤི ཚོ ནང ཚོང ཁི ལེ གུ ཤང སོ སོ ཚོ དུ ཆི